0: 吃喝玩乐购，快乐跟你走，有一种生活叫延吉。
1: 从一粒种子到。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우년 5월 초사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

0: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긴 왕길보가 2026년 제13차 시당위 상무위원회를 소집사위했습니다.
1: 내 2, 4분기 형식주의 정돈 및 기층부담 경감 전문사업 기재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하고 우리시의 관철 시달 의견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공산당 연길시 제17차 대표대회 소집 준비와 관련한 사항을 토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에서는 습근평 청소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기대해야 합니다. 업종별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주앙 차원의 전문 사업 기재 포지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며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 두드러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문제 지정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상시적인 감독, 검사를 심도 있게 전개해 문제의 근원을 깊이 파악하고 정돈의 순환 체계를 확실히 구축함으로써 하나의 문제를 지정하면 하나의 분야를 정돈하고 하나의 영역을 규범하는 효과를 실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0: 6월 15일 시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고 시당위 서기이며 시당위 인터넷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주임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위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성당위, 주당위, 인터넷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전체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2025년 전시 인터넷안전 및 정보화 사업 상황 보고를 청취했으며 관련 문건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기치를 높이 들고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인터넷상의 주류 사상 여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중대 주제 선전을 강화하고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과 중국 공농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기념 등 중요 시점에 온라인 선전 사업을 정성껏 추진해 당의 목소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 선전 브랜드 구축에 주력하고 뉴 미디어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군중들이 즐겨보고 즐겨 공유하며 즐겨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작품을 더욱 많이 선보여야 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과 현상을 함께 다스리는 원칙을 견지하고 여론 인도를 강화하며 여론 대응의 시기와 강도, 효과를 과학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인터넷 유언 비호와 사이버 폭력, 팬덤 문화의 부작용, AI 기술 남용 등 군중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건전하고 청정한 인터넷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성화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며 연결에 좋은 네티즌 등 모범 사례를 적극 발굴 선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 제고를 견지하고 지능화 개조, 디지털 전환 정책 도구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신전자상거래 대회 등 플랫폼에 의거해 다국 간 전자상거래와 연결 특색 산업의 심층 융합을 적극 지원하고 대외 무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정무 발전을 가속화하고 한 가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데이터는 더 많이 움직이고 군중은 덜 뛰어다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건설, 공동관리, 성과 공유의 디지털 사회관리 체계를 적극 모색하고 스마트 도시와 디지털 향촌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 디지털 편민 장면을 더욱 풍부하게 함으로써 군중들이 정보화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당조는 인터넷 의식 형태 사업 책임제와 인터넷 안전 사업 책임제를 엄격히 시달하고 인터넷 사고 방식을 확고히 수립해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분야의 중대한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각 성원 단위는 전반 국면 의식을 강화하고 연석회의 및 정보 공유 기재를 시달해 관리 연동과 집법 연동, 여론 공동 대응을 실현함으로써 재반 사업 임무가 실효를 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시급 관련 지도 일꾼, 시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성원 단위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올해 6월은 제25번째 전국 안전생산의 달입니다. 주제는 모두가 안전을 말하고 모두가 응급대응을 익혀 위험 요소를 조사 정돈하자입니다. 6월입니다.
0: 일전 시 상무국에서 조치한 미식의 도시 연길 중국을 감동시켜 연길 100대 우수 음식점 선전 활동이 대중음식점 탐방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주최측 대표와 심사위원단 성원, 기관

0: 기업 대표, 미식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탐방팀은 주요 참가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전문적인 시각과 대중의 체험을 바탕으로 연결 음식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다각도로 발굴했습니다. 대중 탐방원은 백년 돌솥밥, 큰머리 아저씨 닭발구이, 토도대회 명태집, 현시소탕집 등 여러 음식점을 찾아 음식점 위생 상태와 식사 환경, 경영 규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대표 메뉴를 직접 맛보고 음식점의 발전 과정을 들으며 현장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홍보 영상을 촬영해 연길 미식 문화를 널리 알리는 가교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이번 탐방은 꼬치구이와 냉면, 불고기, 국밥, 비빔밥, 민속 간식, 커피 디저트, 맥주 안주 등 8대 음식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중 탐방원은 방문한 음식점마다 분위기와 특색이 뚜렷하게 달랐으며 맛과 인테리어 모두 각자의 매력을 갖추고 있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탐방 과정에서 상무, 시장 감독 관리, 소방 등 관련 부문 3열군들은 기업 자격과 소방 시설, 안전 관리 기준 등을 엄격히 점검하며 식품 안전 최저선을 확고히 지켰습니다. 이번 대중 탐방은 음식점들에게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무대를 제공했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연길 음식 문화의 깊은 저력을 발굴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연길의 미식 도시 브랜드를 더욱 널리 알리는 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 6월 13일은 2016년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날입니다. 연길 공룡박물관은 백악기를 탐험하고 미래를 향해 과학을 배우다를 주제로 공룡과 무형 문화유산의 만남, 특별 체험 학습 및 시민 참여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초학생 30명이 참가해 박물관에서 공룡의 비밀을 탐구하고 지역 무형 문화유산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초학생들은 먼저 5A급 관광지 조성응원 서명벽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며 고향의 국가 5A급 관광지 조성을 응원했습니다. 이어 박물관 해설원의 안내에 따라 백악기 시대로 떠나는 과학 탐방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연길 공룡 화석의 발굴과 복원, 고고학적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고생물의 신비와 공룡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또한 상모춤 무형문화유산 미니 강연과 사진 전시를 관람하며 상모춤의 역사와 조선족 농경민속 문화를 배우면서 직접 상모의 긴띠를 돌려보는 체험도 진행했습니다. 찹쌀 반죽으로 공룡 되살리기 프로그램에서는 전통 찹쌀 반죽 공예 기법을 활용해 귀여운 미니 공룡을 직접 만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길 공룡박물관 연합봉사부 부장 무건은 공룡과학지식과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을 결합해 학생들이 체험 속에서 공룡 문화를 이해하고 전통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0: 6월 13일에 열린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제2라운드 경기에서 심양과 연변은 뜨거운 활력을 뿜어냈습니다. 심양 경기장에서는 짙은 연변의 민속풍경이 펼쳐졌고 연변에서는 열정의 동북리그, 즐거운 연변 소비행, 연길 만달 백인 시식 관람 및 장터 판촉 행사가 열렸습니다. 두 지역의 따뜻한 교류는 동북축구의 열정과 정을 한껏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당일 4만여 명의 관중이 심양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가수 김용길이 신곡 전세계가 의아 열풍을 선보인 데 이어 대표곡 아리랑을 열창하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공연 마지막에는 동북 출신 가수 왕정정과 함께 대중곡을 합창해 관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연변 응원단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응원단은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명태를 손에 든 채 열정적인 공연으로 연변팀을 응원했습니다. 이날 저녁 동북리그 연변 제2관람 행사가 연길 만달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백인 시식관람 구역과 주제 장터 구역 두 부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관람 구역에는 대형 LED 전광판과 전문 음향시설, 경기 주제 조명이 설치돼 경기를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100개의 관람석은 축구팬들로 가득 찼으며 팬들은 연변팀의 공격과 수비 하나하나에 환호를 보내며 축구와 생활 문화가 어우러진 뜨거운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주제 장터 구역에서는 주내 여러 우수기업들이 연변 특산품과 지역 특색이 짙은 문화창의 상품을 한자리에서 전시 판매하고 시식 행사도 진행해 관람과 소비를 자연스럽게 연계했습니다.
1: 셀전 연대대학 보석병원은 비뇨기 외과와 신경의학중심, 뇌절중중심, 안과중심의 의료일꾼들을 조직해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찾아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공익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검진은 연대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3년 건강연대 전일계획의 제46차 진찰로 우수 의료자원의 기층보급을 확대하고 조기진단, 조기치료를 실천하는 한편 민족문화 수호자들의 로고에 경의를 표하려는 데 그 취지를 뒀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연대병원은 민속원 종업원들의 연령 구조와 주요 건강 위험 요인을 고려해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와 동맥 경화 검사, 경동맥, 추동맥, 쇄골 하동맥, 초음파 검사 등 백내장 조기 검진 등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다중 질환 통합 검진 방식을 통해 현장 종사자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했으며 이번 활동으로 100여 명의 종업원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고국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금춘 작사 최동혁 작곡의 단오 명절 흥겨워라를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박금춘 작사 최동혁 작곡의 단오 명절 흥계월화를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평소 서서 일하시나요? 아니면 앉아서 일하시나요? 네, 오늘 시간 첫 내용으로 서서 일하는 것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은지 아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직장 내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보급되면서 서서 일하기가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서 일하는 것은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이며 특히 오랜 시간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직장인들에게 좋은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서 일하는 것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 사물을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좋은 점을 제공하긴 하지만 여전히 건강 위험을 동반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진짜 비결은 사실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앉아서 일하는 것의 건강 위험은 어느 정도일까요?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은 의학 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결과로 볼 때 장시간 앉아 있으면 신진대사율이 떨어져 비만,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에 충분한 지지력이 없어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해 척추 만곡 및 자세 불량을 초래합니다. 이는 만성 통증과 척추 변형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코 서서 일하는 것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것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그다지 좋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서 있는 시간과 심혈관 질환 위험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서서 일하는 근무 자세가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초래하는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 있는 시간을 늘리면 혈압, 인슐린 감수성, 중성지방 수치 등 일부 대사 지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개선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추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하게 일하는 비결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최적의 직장 내 건강 효과를 얻으려면 앉아서 일하기와 서서 일하기를 번갈아 하는 모식을 채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높이 조절형 책상을 사용하면 근무자가 요연하게 자세를 바꿀 수 있어 장시간 앉아있거나 장시간 서있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적인 근무 방식은 정기적인 자세 변경으로 약 30분에서 60분 사이마다 앉기와 서기를 교체하고 간단한 휴식 시간 활동, 의뢰하면 스트레칭, 짧은 걷기 등을 병행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더욱 개선하고 건강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평소 한숨을 자주 쉬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두 번째 내용은 한숨의 놀라운 건강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일에 지치고 마음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 갑자기 저도 모르게 휴 하고 길게 한숨을 내쉬는 경우 말입니다. 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어르신들이 한숨 쉬지 마. 한숨 한번 쉬면 가난이 3년간 지속된다. 한숨 쉬면 행운이 날아간다 등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과학연구들이 한숨의 오명을 벗겨주고 있습니다. 한숨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신체의 자가 조절 스위치로서 심각하게 저평가돼 왔습니다.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단몇 분간 의식적으로 한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뇌의 심폐기능, 혈관, 감정 등에 은근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한숨의 놀라운 효능이 발견됐는데요. 2023년 의학 잡지 세포의학 보고에 발표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정 조절과 불안 완화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상이나 다른 호흡법이 아니라 바로 한숨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건강한 성인 108명을 모집해 네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주요 호흡법과 마음 챙김 명상 등을 비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5분씩 지정된 호흡 연습을 하고 이를 28일간 지속했습니다. 각 참가자는 스마트 밴드를 착용해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고, 연습 전후로 자신의 감정과 불안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28일 후한 가지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호흡법을 사용하든 하루 5분만 호흡에 집중하면 불안이 즉시 완화되고 부정적 감정이 감소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방법 중에서 순환식 한숨이 기분 개선과 호흡 빈도 감소에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였으며, 심지어 마음 챙김 명상보다도 더 우수했다는 것입니다. 한숨의 또 다른 네 가지 숨은 장점입니다. 통증 완화 효과로 4분 만에 진통 효과를 일으킵니다. 폐기능 향상 효과로 폐의 탄력성을 회복시키고 수면 개선 효과로 신체와 마음을 모두 이완시킵니다. 그리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는데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네, 껍질에 반점이 생긴 달걀. 먹으면 안 될까요?

네, 달걀 껍질의 반점은 달걀의 안전성 및 영양과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달걀 껍질의 반점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암탈계의 식습관, 건강 상태 또는 유전적 요인 때문일 수 있거나 저장 및 운송 과정에서의 마찰이나 충돌 때문에 생길 수도 있으며 보관 환경의 위생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생겼든 달걀이 신선하고 반점과 함께 껍질에 금이 가지 않았으며 깨뜨렸을 때 노른자와 흰자가 정상 상태이고 이상한 냄새가 없으며 노른자가 퍼지지 않았다면 그 달걀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달걀 껍질에 반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걀의 외관, 냄새, 조리 후의 맛 등으로 신선도와 안전성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를 먹는다고 다 어른은 아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움직여라. 참으면 병되고 말 안 하면 모른다. 늙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초라해지는 것은 선택이다.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하루를 대하는 태도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고 사위는 아들이 아니다. 과거를 씹지 말고 미래를 설계하라. 자식은 내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다. 효도는 결국 셀프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네, 몇 가지 점들은요, 한 교수의 사이다 같은 명언입니다. 네, 나이를 먹었다고 다 어른은 아니다. 아마 이 말 뜻을 우리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딸이 아니고 사위는 아들이 아니다. 네, 보통 결혼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사위를 아들처럼 대하겠다. 그게 그렇게 말처럼만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천년의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작게, 행동은 빠르게, 관계는 편하게, 마음은 단단하게, 꿈은 크게, 하루는 소중하게. 가끔은 짤막한 이런 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가끔은 우울해있는 분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할수록 조금 이런 힘이 되는 좋은 글들을 조금 많이 새겨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종선하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웃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참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믿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의심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마음을 닫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이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서품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신통방통하게 작게 생긴 남자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신통방통하게 길게 생긴 여자 이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1: 신통방통하게도 나는 이 여자의 마음을 통째로 잡고 있습니다.
2: 신통방통하게도 나는 이 남자의 몸통을 통째로 깔아 뭉개고 있습니다.
1: 신통방통하게도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있어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 몇 가지인데요?
2: 세 가지요.
1: 아, 첫째는?
2: 네, 첫째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썩다. 사실이죠, 사실, 사실.
1: 이게 틀리고.
2: 아니, 뭔데요?
1: 신통방통하게도 네. 공통점이 네. 하나는 싱겁고 하나는 역바르다.
2: 아이고, 뭐라고요? 둘째.
1: 둘째, 둘째. 네.
2: 언제나 항상 같이 다닌다.
1: 아, 같이, 그냥 같이 찾아다니다.
2: 그렇죠. 셋째.
1: 네, 셋째는.
2: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네. 우리의 후배들을 키우고 있다.
1: 그래서 네. 오늘 우리가 후배 학생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2: 그렇죠.
1: 얘들아, 나오라.
2: 음악 네. 주세요.
1: 큐!

0: 박수!
1: 잘하셨어요.
0: 잘하셨어요. 이게 바로 내가 키우는 영재들이요, 이게. 네.
1: 이쪽은 제가 갖고는 꽃들입니다.
0: 아무리 봐도 이쪽에 좀 내가 좀 보고 때도 세게 생겼네, 이게.
1: 길고 자른 건 대봐야 한다고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0: 아, 그 재단에 그 네. 속성이 뭐 어떤 것이 있죠, 뭐.
1: 아, 재단을 하려면은 예. 말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 노래도 잘해야 하고 오. 춤도 잘 춰야 하고 그렇지. 모방도 잘해야 한다, 아, 이겁니다.
0: 내가 그런 속성들 미리 알고 네. 하나하나 다 준비시켰다, 이게.
1: 아, 그러셨어요?
0: 예. 예. 예. 각설아, 야, 니부터 나와라. 각설아! 박수! 야야야야야. 그 머리도 이렇게 잘했고 아주 이렇게 각설이 모양 나왔는데 네. 여러분 앞에서 만담이든 재담이든 있는 그대로 길을 쫙 펼쳐봐. 펼쳐봐. 쫙.
2: 여기서요?
0: 대담하게 말해. 대담하게.

0: 주십니다. 여기서 시작.
1: 여러분,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면 더 크게 네 하고 해주셔야죠.
2: 얘가 좀 여러분 하면 크게 예

0: 안 듣깁니다.
1: 내 목소리가 이렇게 큰 게 안 듣긴다니 이게 말이 돼요? 어?
0: 안 듣긴다.
1: 아니 안 듣긴다니. 말이 안 듣긴단 말이에요 지금 안 돼? 어?
0: 선생님.
2: 듣기라고요. 성이 안씨 이거.
1: 아니 그러면은 안 듣기?
2: 그러니까 안 듣기지.
1: 아니 선생님 뭔 이름이 이렇게 희한해.
2: 듣기야 듣기야. 선생님 인사하라. 경화 선생이다. 제가 말해 경화 선생.
0: 죄송합니다.
2: 이름이 뭐야?
0: 안 듣깁니다.
2: 안 듣깁니다.
1: 아유 내가 미안해. 그래 그래 들어가.
2: 듣기야 집 가자 집 가자. 듣기야 듣기야.
1: 어머 남자가 울겠네요. 울었다. 아니 근데
2: 이름이 그렇다 말이지.
1: 아니 근데 요새 부모님들은 왜 이름을 이렇게 에? 이상하게 짓는 건가요?
2: 그쪽에 있는 남자분이 별난 이름이 있어?
1: 아, 저희 팀에도 예. 이상한 이름 다 가진 학생들이
2: 나와,
1: 있어요.
2: 나와, 나와,
1: 자 나와주시죠.
3: 강아지
4: 양계장입니다.
1: 들으셨죠? 강아지 양계장.
2: 얘가 이름이 강아지.
1: 예,
2: 강아지고.
1: 예.
2: 너는 소위 양지인데 양신데 계좌이라서
1: 예.
2: 양계장.
1: 예.
2: 강아지.
1: 자, 우리 강아지의 양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물할지 박수로 청해주세요. 여러분 받겠습니다.
4: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랑합시다.
3: 그렇습니다. 조상님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우리말.
2: 옳지.
4: 눈에 눈이 들어갔으니 눈물이냐 눈 물이냐.
3: 말이 하는 말이 말하는 말은 말이 아니고 말하지 않는 말이 말이라 하니 말은 말대로 말하고 말은 말대로 하니 어느 말이 좋은 말이고 어느 말이 좋은 말이다.
4: 대단하네요. 근데 전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자 우리 지금부터 아름다운 거짓말이나 합시다.
3: 아이고 아이고 내 수고해야지 수고해야지 아이고. 이러면서도 맨날 손통편 사다 먹는 게 할머니들의 거짓말이요.
2: 맞아.
5: 아우 야 나는 시집 아이간다. 아이간다인데.
4: 이러면서도 맨날 거울 앞에서 치장하는 게 처녀의 거짓말이요.
2: 아우 맞아.
3: 짜자자 미치면 판다 분선을 판다 빨리 와보셔. 이러는 게 장사꾼들의 거짓말인데.
4: 이 말 저 말 다 버리고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은
3: 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라준다는 남자들의 거짓말이라고요.
4: 그 거짓말에서가 오늘까지도 웃고 울고 하는 여자들도 참 한심하다 이겁니다.
2: 뭐 우리 쪽에는 무식이 없네 이게 다 나오는데. 어? 나온다.

0: 잘한다! 잘한다! 이럴 때 잘한다! 잘한다! 시작!
1: 아, 예, 그렇게. 뭐 하는 것입니까?
2: 아니, 나는 그냥 분위기 한번 띄워보려고, 노래. 자, 여러분!
1: 지금부터 우리가 대담을 엮어드리겠습니다.
2: 자,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0: 예.
2: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거짓말을 아주 멋있게 한번 잘해보려고 합니다.
1: 아, 거짓말!
2: 예.
1: 거짓말하면 그쪽에 어울림도 없죠.
2: 아니, 무슨 말입니까?
1: 우리 집은 거짓말 전문 상점이라고요.
2: 자, 이거 저희 집은 네, 거짓말 전문 유한회사입니다.
1: 우리 집은 대대손손 거짓말 제조공사입니다.
2: 에헤이, 저희 집은 거짓말 전문 특허까지 낸 집안입니다. 그 거짓말은
1: 그 거짓말은 다 우리가 지어낸 것입니다.
2: 아이고 참나 오늘 상대 제대로 만났습니다. 일단은 저는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1: 어떻게요?
2: 제가요 지난번에 국수집에 국수 먹으러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글쎄 국수 두 그릇을 지켜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1: 그래서요?
2: 그래서 내가 후딱 따라가

0: 한 그릇 더 와서 제 거 먹어뒀어요.
1: 에이, 그까지 꺼가지고. 난 말이죠.
0: 예, 예.
1: 지난 여름에 참외 도둑질을 갔었는데, 참외 한 주머니를 메고 도망을 치다가, 얼마 만에 쫙 미끄러 넘어지는 바람에 참외가 목당 깨졌지 모르겠고.
0: 엄마가. 아이, 사람아. 아니, 한 여름에 얼음강판이 어디 있습니까, 얼음강판?
1: 아니, 그래서 조심하자는 게 아닙니까?
2: 서라!
3: 여기 왜?
2: 왜 앉아!
1: 아, 놀랐다, 야! 어때?
4: 노래방이 어디 있었까?
1: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
4: 그래, 공산당은 노래방도 모른단 말인가?
1: 노래방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방북편은 아주 어렵겠다. 어때? 뭐 보니?
2: 빠가!
4: 언제 알무대만이?
3: 야,
5: 정말
3: 저렇게 그자들은
5: 모방 잘해요.
3: 모방 잘하죠.
5: 그렇죠.
3: 우리는 또 처음이면 처음입니다.
5: 오, 그러네요.
3: 갑니다.
5: 그래요.

0: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저에게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1: 아니, 무슨 병이요?
0: 남들이 잘 되는 거는 죽어도 못 보는 병이 있습니다.
1: 그게 무슨 병입니까?
0: 질투병.
1: 아, 우리 함께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0: 그렇죠.
2: 저기 서 우리 며느리를 좀 봐.
0: 어느 게?
2: 야, 제가 들죠. 앉아있는 저 즐겁게 생긴 새기를 그려.
0: 어, 저기 저 제일 못생긴 새기를 그려.
2: 저기 어디 못생겼어? 얼굴도 갈쭉한 게 얼매 없어.
0: 어우, 딱 당나귀 같구나, 무슨.
2: 야, 다니엘 사람에는요, 여귀신 있어.
0: 야, 무슨 시다?
2: 귀신 있다고.
0: 오, 그런 거 나 또 귀신 있다고.
2: 오, 태나부터 막 귀신 하며 그래요?
0: 아, 그나저나 그 집에 그 둘째로 공부한다 합시고 썰떡거리고 댕기던 게 어디 붙기나 붙었어?
2: 아니야, 청와대하게 붙었어.
0: 오, 이게 또 어무랑이야.
2: 우리가 아느냐, 공부로 한다 아무것도 제동시 없이 했대요.
0: 원래 어디 재성씨께 생겼어?
2: 무엇이겨라?
3: 잘했다.
4: 에구에구야야 한꺼번에 이분들이 온통 여기서 체면에 채통에 다 이렇게 생겼구만.
3: 예, 체면에 채통 이게 무슨 어르신이신데요?
4: 이 사람아,
3: 예.
4: 이왕 대단 만나 홍보하러 나왔으면
3: 예.
4: 구수하게, 은근하게, 예. 가볍게, 재밌게, 유창하게 해야지.
3: 예.
4: 지금 이게 무슨 판인가 이게?
3: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디요?
4: 정말이 아이 통하는군 그래.
3: 예.
4: 자, 어디 잘 들어보게.
3: 예. 예.
4: 장으로 대담은 두 사람이 주고받는 것이요.
3: 예.
4: 만담은 혼자서 찍고 받고 하는 것이었다.
3: 예.
4: 그랬을 중에는 빨리 한 것도 있으며 늦게 한 것도 있고
3: 네?
4: 빠름 속에 늦음이 있고 늦음 속에 빠름이 있고 통통 칠 때는 치고 자 통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3: 네?
4: 우리 말에는 통짜 붙은 말이 많고도 많거니 예를
3: 네?
4: 들면
3: 네?
4: 머리 아프는 두통 이 아프는 치통 배 아프는 복통 다리 아프는 족통 담배통으로 얼통을 치면 얼통벌통이지만 내 입이 아무리 나발통이라지만
3: 예.
4: 우리 재단만담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이 판에
3: 예.
4: 내 한마디 통소리는 고통스러워도
3: 예.
4: 우리 전통문화를 지켜가자 이겁니다.
3: 옳소.
5: 네, 아, 그렇습니다.

0: 만남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1: 한민족이 자기 언어 예술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민족 문화의 정취를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대담 만남은 우리 민족의 언어 예술입니다.
1: 네, 그래서 오늘 어습들에도 약간 서툴들에도 이 아이들 데리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0: 네, 정말 지금 우리의 대담 만남은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거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거라. 운명이 된다. 네, 결국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고 하니까 여러분 좋은 인생을 바꾸는 좋은 방향으로 잘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석화 작사, 황영하 작곡,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결 융합매체 중심 APP, 옌지 롱메이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칭팅 FM 라디오 앱을 내려받으시고 옌지 종합광보 차오생위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두 APP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배웠던 노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황혼의 노래 준비됐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2번, 79262번입니다. 윤영민 한동예 작사, 리룡파 작곡, 리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황혼의 노래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262번, 79262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할 노래입니다.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자꽃 엄마꽃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1절부터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고향길 가다가 감자꽃 보면, 고향길 가다가 감자꽃 보면 내 엄마 얼굴이 떠오른다네. 내 엄마 얼굴이 떠오른다네. 보기엔 수수한 꽃이라 하지만, 보기엔 수수한 꽃이라 하지만 마음속에 큰 사랑 품고 있다네. 마음속에 큰 사랑 품고 있다네. 아, 감자꽃 하얀 꽃. 아, 감자꽃 하얀 꽃. 아, 내 엄마의 꽃. 아, 내 엄마의 꽃. 아, 엄마 얼굴이. 아, 엄마 얼굴이 저절로 떠오른다네. 저절로 떠오른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산향길 가다가 감자꽃 보면, 산향길 가다가 감자꽃 보면 내 엄마 생각이 저절로 나네. 내 엄마 생각이 저절로 나네. 조용한 웃음에 말수 적어도, 조용한 웃음에 말수 적어도 마음속에 큰 사랑 품고 계셨네. 마음속에 큰 사랑 품고 계셨네. 아래 후렴구는 1절과 같습니다. 아, 감자꽃 하얀 꽃. 아, 내 엄마의 꽃. 아, 엄마 얼굴이 저절로 떠오른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네, 2절 끝나고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화 작사 황경하 작곡 용정문화관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입니다. 아래는 1절부터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 고향길 향길 빨래야 됩니다. 근데 어머님들 고향길 합니다. 그리고 고향길 가다가 다가 역시 빨래합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 보기엔 기엔 역시 빨래해야 됩니다. 보기엔 아닙니다. 보기엔 수수한 빨래합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석화 작사, 황영하 작곡,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자,

0: 네, 노래하마다 오늘 석화 작사 황영하 작곡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음악꽃 함께하는 사이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이 시간 계속해서 또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닫혀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얻은 것들, 말라리아, 매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하루코도 아무 말도 없이 면을 먹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발을 끌어올리던 종혁이 문득 수저를 멈추었다. 면발을 입에 문 채로 하루코를 건너다 보았다. 머리를 수긋하고 라면을 먹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 방울이 뚤렁뚤렁 라면 그릇에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1: 낮에 어디 불편해?
0: 하루코가 머리를 저었다.
1: 그동안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0: 하루코가
2: 생각해 봐야 했어요.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이 왜 책임을 면할 수 없는지, 일본 정부와 일본의 전후 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해답을 찾으려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찾아봤어요. 종혁 씨 몰래 말이에요. 사실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 매일 이슈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종혁 씨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0: 조금 휘청거렸다. 왜 남친과 헤어지려나? 하필이면 요 종혁은 하루고기 보조개 얼굴이 다시 라면집 창면에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상계 얼굴을 딱 붙이고 인형 고양이처럼 손을 까딱까딱하며 종혁이를 향해 손을 젓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하루고기 얼굴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종혁은 계산대에 놓여있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던 인형 고양이 마네킹의 코를 건너다 보았다. 손님들을 향해 앞발을 간단없이 흔들던 건전지로 작동하게 되어 있는 인형 고양이는 오늘따라 멈춰져 있었다. 다시 수저를 들다 종혁은 놓아버렸다. 그 사이 면은 다 식어 있었다. 판이한 민족지 간의 문화 차이 때문에 다투는 일도 가끔 있었다. 하지만 그저 변족을 울리다 그쳤을 뿐 다툼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그것은 종혁이가 예쁘고 어린 여친구를 위해 섬예한 대화를 하루꼬가 오리무중이 되어 종혁이를 많이 쳐다보았다.
1: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사건이 나스메 소세키의 문학작품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야.
0: 종혁은 조금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1: 소세키의 문은 아사히 신문 1910년 3월 1일부터 6월 12일자에 연재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안중근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시기였지. 알다시피 장편 문은 산시로 그 후와 함께 나스메 소세키의 대표작이잖아.
0: 종혁은 그 논문에 대해 혹이나 흥취를 보였던지 외우다시피 하고 있었다.
1: 소설은 도쿄의 가난한 젊은 부부의 사랑을 주제로 개인의 사랑과 사회 윤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 소설 초반부에 이토 히로부미 사살 사건이 등장하지. 주인공 부부가 이토의 피살 이유 등을 놓고 대화하는 장면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친구와 가족에게 배반당한 주인공이 이토가 사살당한 만주에서 방황하고 있는 구도로 소설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침략을 상징하는 만주와 주인공의 부도덕한 과거를 상징하는 만주행이 오버랩된다는 이야기라고 평론가는 분석하고 있구만.
0: 종혁은 하루고기의 반응도 기다리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1: 어떤 평론가들은 소설 속 인물 야스이의 한자 표기가 안자임에 착안해서 소설 속의 야스이가 바로 안중근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어. 그러고 보면 소설 문에는 군국주의로 치닫던 메이지
2: 또 뒤엉킨 실타래처럼 풀기 어려워해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 또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수습하고 또 직시하고 사죄하는지 그런 과정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봐요. 미안하지만 우리 세대는 전대 사람들이 저지른 과거를 잘 몰라요. 그저 안중근은 한국이 존경하는 영웅이고 또 소세끼는 우리가 존경하는 문필가라고 몫을 갈라 기억해두지요. 종혁 씨의 입장에서는 위인이지만 우리에게는 테러리스트라 각인되어 있어요. 사실 안중근에 대해 많이 생각한 적 있어요. 중, 일, 한, 이 세 개국의 공동은행 설립과 또 공동군대 창설을 모색하면

0: 하면서 100여 년 전에 이미 동양의 평화를 원했던 평화론자라는 데에서는 깜짝 놀랐었어요. 어느 한번 방급 애들이 날 보고 묻더군요. 내 남자친구는 안중근에 대해 어떻게 말하냐고요. 그 애들 눈에 하필이면 중국 조선족 남자친구를 사귀는 내가 이단아로 보일 테죠. 그때 아무런 답변도 안 해서 애들의 노여움을 샀지만 그 때문에 안중근에 대해 더 읽게 되었지요.
1: 하루국의 어조에는 자국이 아니라 외국인 남자친구와 사귀는 이단아로서의 무관애와 씁쓸함이 묻어있었다.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소나 배역 김혜연 조일광 제작의 면무력 4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화도 시키고 가벼운 운동도 할 겸 아이를 데리고 인근 놀이터에 자주 나갑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가 간식 맛에 푹 빠진 탓인지 놀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꼭 들러서 간식을 하나 사들고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저는 어제 외출하기 전 아이와 오직 놀이터에서만 놀고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러 간식을 사지 않기로 분명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도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기에 저도 안심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은 참새가 방앗간을 거저 지나랴입니다. 자기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선조들이 전해준 속담들은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풍경을 비유로 삶의 깊은 교훈과 사람의 심리를 담고 있습니다. 참새는 본래 곡식을 좋아하는 습성을 지닌 작은 새인데 곡식이 가득 쌓여있는 방앗간 나풀 아무런 마음도 느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모습을 비유로 만들어진 속담으로 동물의 본성이 바뀌지 않듯 사람의 오랜 모습과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0: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를 발표했습니다.
2: 각 계소 민생 복지를 꾸준히 증진해 인민 대중의 안정된 행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국무원 제20차 전문학습을 주재했습니다.
2: 중국과 몽골 중대 협력 프로젝트인 울란바타르

0: 주황 오염수 처리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6월 16일에 출판된 제12기 탐구잡지가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경의 중요한 글 교육과학기술인재 발전을 통합 추진하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습금형 총수기가 2012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기간 발표한 중요한 논술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글은 교육과 과학기술 그리고 인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강국,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을 건설하는 것은 내재적 일치성과 상호 지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계통적 관념을 강화하고 교육 우선 발전,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견제하며 인재가 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것을 견제하고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 체제와 기재의 일체화 개혁을 통합은 포괄적 혁신을 받쳐주는 체제 기재를 구축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 효능을 제고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장의 통일적 지도체제를 보완하고 국가과학연구기구 고수준의 연구형 대학 과학기술 선도기업의 역할과 배치를 최적화하며 각종 혁신 조치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원천 혁신 역량 제고에 지속적으로 힘쓰는 한편 핵심기술, 첨단기술을 다그쳐 공략해야 합니다. 글은 규모가 방대하고 구조가 함대하며 자질이 높은 혁신형 인재 대우를 조속히 양성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인재 양성과 경제 사회 발전의 수요 간 적합 기재를 보완하고 국가 전략 인재 용량을 다그쳐 건설하며 기초 연구 인재 대우를 장대시키고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을 장려하고 실패를 너그럽게 포용하는 량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에서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과 정부의 모든 사업은 대중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첫 해, 각지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민생 보장과 민생 개선 강도를 부단히 확대해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전진시가 시민들에게 1년의 신규 포켓 공원을 개방했습니다. 이곳에는 운동기구며 강변 산책 도로며 빠질 것 하나 없이 매 행복한 삶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총서기는 인민 대중 신변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잘 해결해 모두에게 더 많은 행복감을 주고 모두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가정마다 활기가 넘쳐야만 중국이라는 대가정이 갈수록 번성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기간 우리나라 민생 보장은 안정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도시 신규 취업자가 루계로 6,200만 명을 넘었고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교육체계, 사회보장체계, 의료보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인민의 생활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기했습니다. 하나 또 하나의 실무적 정책과 조치는 민생 보장을 유에서 우수해로 단계적 승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15차 5개년 전망계획 첫 해에 각지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민생복지를 꾸준히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도시 재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도시 노후주택 개조, 지역사회 건설, 도시 소규모 공공 개조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 더 많은 도시의 노후 공간을 민생 혜택의 새 공간으로 개선하고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중경시 구룡파구의 한 산업단지는 오랫동안 방치된 공장구역이었으나 지금은 갱신과 개조를 거쳐 전 업종을 아우르는 문화체육종합단지로 탈바꿈했으며 린근의 주민 4만 5천 가구의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예술공간과 고품질 음식점이 이곳에 새로

0: 로 입주했습니다. 2027년까지 중경시는 로후 주택단지 1,800개와 도심마을 130여 곳을 개조할 계획입니다.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봉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건, 건강, 주택, 보장 등 4개 분야의 지출은 12조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는 가운데 15차 5개는 전망계획기간 민생복지의 새 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1: 공무원이 6월 15일 조체 기능구 전략실시를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자는 주제로 제20차 조문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조문학습을 조제할 때 공무원 리강 총리는 조체 기능구 전략을 실시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종료 지시 정신과 당정의 관련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학습하고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체 기능구 제도를 가열층 보완하고 조체의 기능이 뚜렷하고 우세를 상호 보완하며 고품질적으로 발전하는 국토공간개발보호의 새 구도를 다그쳐 형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중대생산력의 포진을 힘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중국과학원 원사이며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연구원인 본굴짝이 해당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부총리 하리뽕, 료국종, 공무위원 심의금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설명과 교류 발언을 정치한 후 리강 총리는 15차기는 전망계획을 시작한 후 새로운 정세와 임무의 직면에 조치의 기능구 전략의 기초적 역할, 전반적 역량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조치의 기능구 전략 실시를 강화하며 못을 박는 정신으로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기능과 실시 중점을 체계적으로 정대하고 조치의 기능구 전략과 기타 국가 중대 전략의 협동 중첩을 통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체 기능구 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여러 면과 관련되기에 전략 실시 기제를 한층 더 보완하고 각 부문 각제 협업을 강화하고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0: 공무원 리강 총리가 15일 오전 초청에 응해 越남 레민흥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근평 총석이 국가주석과 또름 총석이 국가주석이 올 4월 회담을 통해 전략적 의의를 갖는 더 높은 수준의 두 나라 운명 공동체 구축과 관련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越남과 함께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지침에 따라 단결과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상호 소통과 연결, 무역과 투자, 에너지와 광산, 디지털 경제,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며
1: 중국 당건설 실무좌담회가 15일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처석인 채기가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교류검사위원회석인 리희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18차 당대회의에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어떤 장기 집권의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할 것이며 어떻게 장기 집권의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할 것인가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새로운 이념과 사상, 전략을 제시해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형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습금형 당건설 사상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당을 강하게 하고 국가를 강하게 하는 데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장원한 지도적 의의를 가집니다. 외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준칙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이 사상은 당의 지도를 견제하는 것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임을 확실하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당장의 집중 통일 지도를 견제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며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총괄로 삼는 것을 견제하며 당의 혁신 이론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정신력을 다지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강인한 당성을 단련하는 것을 견제하며 상하가 관통되고 집행력이 강한 조직체계를 건전히 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민족 풍의 중임을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자질의 간부대우 건설을 견제하며 깊은 건설의 상시화, 장기화 조신을 견제해야 합니다. 오명한 규율로 전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며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 수 없으며 부패하고 싶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제도로 당을 다스리고 교약으로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며 당 관리와 건설의 총체적 책임 대행을 견제해야 합니다. 이 사

0: 내용이 풍부하고 체계가 엄밀합니다. 한편 탄탄한 실천 기초, 심오한 이론적 뿌리와 또렷한 이론적 품격을 지니고 있으며 신시대 강건설 실천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풍부해지고 발전할 것입니다. 회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관찰하는 것은 현재와 향후 한식이 전당의 중요한 정치적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원 간부들이 원작을 읽고 원문을 배우며 원리를 깨닫도록 조직적으로 추진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한층 더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해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와 해석을 전개하고 당원, 간부, 대중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선전해야 합니다. 더 깊고 실질적인 습금형 당건설 사상 학습 관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더 높은 기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재반사업을 참답게 전개해야 합니다. 석태봉이 회를 주재했으며 리서류에 류금국, 목공이 회에 참석했습니다. 조항규를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기관, 조항조직부, 조항선전부, 조항당락교, 국가행정학원.
1: 조항조직부는 정성을 다해 방문, 위문 활동을 전개하고 실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각지 각 부문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각급 관리 당비에서 조속히 대응 자금을 마련하여 7일 전까지 위문 대상자들에게 전달되도록 보장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0: 농업농촌부의 15일 밀기계수확 진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 밀수확 진도는 90%에 육박하고 여름 파종도 고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름 곡물은 연간 식량 생산의 첫 시즌입니다. 여름 곡물 제일 생산 대속인 하남청에서는 8,500여만 무에 달하는 월동일 수확을 전부 끝냈습니다. 올여름 수확기에는 수확 적기가 짧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람성은 린접 7개 성과 상호지원 협력 협의를 체결하고 자체 보유 중인 콤바인 18만 5천 대를 토대로 협의를 통해 성외 콤바인 3만 대를 도입함으로써 기계수확 작업 수요를 전력 보상했습니다. 수확기간 엿새 내내 하루 수확 면적이 1천만 무를 넘어 밀 한 토리도 놓치지 않고 창고에 들였습니다. 산동성 명진에서는 75만 무 월동밀의 기계수확 최종 공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갯날과 비가 오는 날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갓 수확한 밀 수분 함량이 높아져 고정 건조시설 반경 밖의 오지 필지에서 밀을 말리기 힘들어졌습니다. 현재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재배농가를 위해 긴급 기동 건조, 소량 보완 건조에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고 110여 개 농사 봉사 조직을 동원해 이동식 건조기를 싣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료동 작업을 펼쳐 조준 곡식에 곰팡이가 피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올해 여름 수확과 여름 파종 기간 일련의 고효율 장비가 생산 현장에 투입돼 작업질을 높였습니다. 안위성 회남에서는 파종기를 대폭 승격 교체하고 공기압식 정량 파종기를 보급해 파종 효율을 기존 기종보다 45% 향상시켰습니다. 올해 현재에서는 이 신형 파종기로 마른 땅에 직접 파종하는 기술을 보급해 논에 물을 채우는 과정을 생략하고 농지당 물 사용량을 약 30% 절감했습니다. 농업농촌부의 최신 농업 상황 조절 배치에 따르면 현재 전국 여름 파종 진도는 절반을 넘겼으며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문이 중점 업종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축 개소 공략 3년 행동을 가동했습니다. 2026년부터 철강, 전해 알루미늄, 시멘트, 석탄 발전 등 9개 중점 업종에서 전년적 개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동 계획의 요구에 따라 2028년 말까지 상술한 9개 중점 업종의 에너지 감축량은 표준 석탄으로 1억 톤을 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억 톤 이상에 달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에너지 효율과 탄소 효율의 수준을 최대한 제고함으로써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0: 전당에서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 사업을 전개한 이래 각급 교류 검사 감찰기관은 당정의 결책과 보수를 참답게 관찰하고

0: 일련의 지속한 편차 관련 사례를 엄숙히 조사 처리했습니다. 저항기를검사위원회 방공청은 일전에 전용 사례 5건을 공개 통보했습니다. 하복성 한단시 정부 전 당조 정원이며 부시장인 임화산, 강서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 전 당조 정원이며 부총장인 왕성병, 사천성 반지화시 정부 원 당조 성원이며 부시장인 룡용, 광서장족자치구 레빈시 흥빈구 당연의 전석이 양첨재, 내몽골 교통그룹 요한회사 당연의 전 부석이며 총경리인 류항무 등은 권력라며 지적공정 전개, 교정을 어긴 채 부채를 늘리거나 투자를 유치한 문제로 인해 엄숙한 처리를 받았습니다. 지적관 편차 문제는 대량의 자원을 낭비하고 사업 발전에 영향을 주며 군중의 이익에 해를 끼치므로 반드시 단호하게 시정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과 지도 간부들은 전용 사례를 거울로 삼고 올바른 지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제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을 전제하고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실적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각급 교류 검사 감찰기관은 엄격한 기소를 견제하고 지속관 편차 문제를 예의주시하며 감독과 교류, 규법 집행을 강화하고 조짐과 경향성 문제 대해 제때 일깨우고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규율과 규법 위반으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에 대해 엄하게 조사하고 배후에 바르지 못한 기품과 부패 문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과 현행, 통보에 초점을 맞추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감독 직책에 입각해 새로운 관원이 옛 장부를 무시하고 규정을 어기고 투자를 유치하며 지속 공정을 버리고 고짓을 하며 군중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무시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하고 잘못을 끝까지 바로잡도록 해야 합니다.
1: 중앙기상대가 16일 6시 계속해 폭우 주황색 조기 경보와 강대류 날씨 황색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7일 8시까지 광동 서남부, 주강구와 그 동부 연해, 광서 동남부, 복근 동남부, 운남 동부 등 일부 지역에 큰 폭우 또는 특대 폭우가 예상되고 화북과 동북 일부 지역에도 폭우 또는 큰 폭우가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 일부에서 짧은 시간 내 강한 호우와 국지적 천둥 번개, 돌풍 등 강대류 날씨가 예상됩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2026년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 주간 활동이 6월 15일 가동됐습니다. 이번 선전 주간 활동의 주제는 에너지 절약의 새 기점, 저탄소의 미래입니다. 활동 기간 공업 용역의 에너지 효율 향상, 건축 용역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절약형 기관 건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선전 활동을 전개해 전 사회가 함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에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1: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심수항 대외무역 컨테이너 물동량이 동기 대비 7.17% 증가한 1,432만 3천 개로 동시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심수항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항로는 280여 갈래로 전세계 300여 개 항구를 연결하며 컨테이너 처리량과 전세계 복사 능력 모두가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 항구 중 1위를 차지합니다.
0: 인력자원사회보상부에 따르면 2026년 국내 도시 대학 졸업생 합동 채용 봄철 특별 행사가 인공지능, 조공경제, 첨단 제조, 디지털 경제 등 중점 영역에 초점을 맞춰 2만 3천 회에 달하는 채용 행사를 갖고 1,268만 천 개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1: 금사강 상류에 위치한 화전 라와 수력발전소가 6월 15일 특대 댐 2기 패널 타설 작업을 순조롭게 끝냈습니다. 이는 관련 수력발전소 주체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음을 뜻합니다. 전 용량 가동 이후 해당 발전소의 평균 발전량은 90억 도에 달해 470만 가구 이상의 연간 전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0: 우리나라 동풍 상업 우주 혁신 시험구에서 력검 1호 요14 운반 로켓이 6월 15일 오전 11시 44분, 길성 고해상도, 영칠세이, 영사 등 위성 8개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진입하면서 발사임무는 원만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1: 당면 신강에 재반 대형 목장들이 여름철 목장 이동 고봉기를 맞이한 가운데 수백만 마리의 소와 양, 말들이 봄철 목장을 떠나 고산 여름 목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계절 따라 사용하는 목초지는 여름철 가축을 살찌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지대 목초지의 복원에도 유조합니다. 여름철 목장 이동은 6월 말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중국과 몽골 간 중대 협력 프로젝트인 몽골 울란바타르 조항 오염수 처리 공장이 15일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민생 공정이자 진선 프로젝트인 해당 공장은 양국 정상의 당부와 양국 인민의 기대를 안고 두 나라가 서로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고 양국 진선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 표준과 중국 기술을 적용한 이 프로젝트는 몽골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선진적인 오염수 처리 시설입니다.
1: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15일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이슬람 의회 다수 의원이 이란과 미국 간 양해 각서 문안에 동의했다며 이는 이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할 때 대한 미국의 진정한 의지를 시험하는 실질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알렉치 외무장관은 15일 이란과 미국은 양해 각서 작성 작업을 끝내고 일부 조항은 당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나머지는 19일 양해 각서 서명 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6일 새벽 이란 선박 여러 척이 미국 해상 봉쇄 구역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양해 각서 문안에 핵 문제 세부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양해각서 서명 이후 60일 이내에 핵 문제 그리고 상응하는 제재 해제에 대해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호르무즈 해협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19일 완전 개방할 것이며 그때 가서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하고 협의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국제 유가가 15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의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4.13달러 내린 80.75달러로 장을 마감했고 하락폭은 4.87%입니다. 그리고 올 8월 인도분 런던 브렌트유는 4.16달러 내린 배럴당 83.17달러로 장을 마감하고 하락폭은 4.76%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박민걸, 강설혜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자문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닌 하나의 태도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유럽 동맹 이민 공약 배후의 곤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기 혁명은 우리 당이 역사의 주기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답이라는 데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신중국 창건 초기에는 류청산, 장자산 등 사건을 처리하고 개혁개방 후에는 당풍 청렴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을 시종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부패 변질 방지 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부패 징벌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화할 것을 제기하는 등 부패 척결에 주력해 왔습니다. 18차 당대회 후 우리 당은 전례 없는 용기와 정력으로 당을 전면 엄하게 다스리고 자기 혁명을 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당의 자기 정화, 자기 보완, 자기 혁신, 자기 향상을 위해 일련의 제도 규범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7가지 현상 등 당의 형상과 위신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당과 대중 간, 간부와 대중의 관계를 심각하게 해치는 두드러진 문제 비추와 우리는 엄격화를 주요 기조로 감독과 규율 집행, 문책을 강화하고 관건적 소수를 중점적으로 틀어줌으로써 우리 당을 더 강력한 당으로 건설했습니다. 특히 우리 당은 극약 처방으로 병을 고치고 강력한 제도로 부패를 다스리는 결단력과 뼈를 깎아 독을 제거하고 독사에 물린 손목을 서슴없이 잘라내는 용기를 가지고 확고부동하게 호랑이와 파리, 여우 잡기 작전을 펼쳐 당과 국가와 군대 내부에 존재하는 심각한 우환을 제거했습니다. 세계 수많은 집권당 중 우리 당처럼 대규모로 강도 높게 꾸준히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당은 드물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서방의 다당 눈번 집권, 삼권 정립을 추켜 세우며 우리 당이 칼날을 내부로 돌려 스스로 썩은 살을 도려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과감한 자기 혁명과 정신으로 보란듯이 그들의 불신을 깨뜨렸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당은 휘황한 성과를 거뒀으며 당내외와 국내외로부터 많은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비방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박수 가채 속에서 자신을 망각하지 말고 자기 혁명 정신을 더 잘 발현해야 합니다. 전당 동지들은 영원히 자기 혁명 정신을 유지하고 전면적인 종엄치당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정치적 자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엄격함이 이미 재궤도에 들어섰고 엄해질 대로 엄해졌다는 정서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최근 잇따라 조사 처리된 중대한 사건과 중요한 사건들로 볼 때 우리는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을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되며 반드시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중앙위원회 동지들과 당의 각급 지도 간부들은 명석한 두뇌로 전당의 사상과 조직, 작품과 청렴 등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봐가며 문제를 정시하는 용기와 칼날을 내부로 돌리는 자각성을 가지고 당의 자기 혁명을 추진해야 합니다. 병이 들면 제때 치료하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받아야 하듯이 어떤 문제든지 누구에게 문제가 발생하든지 처리가 필요하면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부패 문제를 단호히 조사 처리해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침해하는 요소와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바이러스를 끊임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탈취하고 당의 집권 기반을 침식하며 사회주의 국가 정권을 뒤흔드는 자와 당내에서 정치 조직, 소집단, 리익 집단을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단호하게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요컨대 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평안한 시기에도 당

0: 닥쳐올 위험을 생각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당이 늙어 생기를 잃고 병든 것은 아닌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당이 겪은 시행착오와 굴곡을 잊어서는 안 되며 현실에 안주하면 안락 속에 죽는다는 국내외 정치사가 주는 심각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며 자체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제때 엄격히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정사를 망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자기혁명으로 위대한 사회혁명을 선도하고 위대한 사회혁명으로 위대한 자기혁명을 추진해 당이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부활전시키는 역사적 행정에서 시종 굳건한 면도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닌 하나의 태도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3대 핵심 금리를 모두 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예금제도 금리는 2.2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2023년 9월 이후 첫 금리 인상으로서 1년간 이어져온 금리 안정기 국면을 타파하게 됩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중동전쟁이 통화 팽창 압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관련 위험과 유로존 중기 전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의 금리 인상 결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유럽중앙은행이 통화 팽창 완화와 성장 보호 사이에서 다시 한번 전자의 무게를 실었음을 의미합니다. 금리 소폭 인상을 택한 것은 통화 팽창 기대 심리의 고착화에 대한 경고이고 또한 2022년 당시 대응이 늦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입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인상형 통화 팽창에 대한 금리 인상의 억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이 정책은 정치적, 시장적 신뢰의 틈 바구니에서 유럽중앙은행이 어쩔 수 없이 취한 선택인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은 두 차례 에너지 위기를 연이어 겪었습니다. 2022년

연장이 재차 요동쳐 유럽의 짧았던 물가 안정 국면이 중단됐습니다. 전쟁 폭발 100일 만에 유럽 동맹이 에너지 분야에서 지불한 추가 금액은 620억 유로에 달합니다. 유로존 통화 팽창은 연초 2% 목표권에서 급반등해 5월 3.2%까지 올랐고 핵심 통화 팽창도 2.5%로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과 달리 이번 중동 전황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에서는 유럽이 공급처를 교체해 위기를 모면하기도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이 장기적으로 고공행진할 경우 유로존 경제 전망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이후 유럽 동맹은 넥스트젠 유럽 동맹 계획하에 8천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회복을 도모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성장세를 꺾어 유로존 GDP 성장률은 2022년에 3.5%에서 2023년에 0.4%로 곤두박질쳤습니다. 2024년 내지 2025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중동 전황의 여파로 기대치는 다시 하향 조정됐습니다. 2026년 유로존 GDP 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가을에 1.2%에서 0.9%로 낮아졌습니다. 내부적 영향으로 볼 때 이번 금리 인상은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이미 위축된 투자와 소비를 더 억제할 것입니다. 외부 환경으로 볼 때 유로존 경제는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아 대외무역 규모가 연간 경제 총량의 절반에 림박하며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성장과 수출 수익성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내후 외환의 상황은 통화 팽창 방지와 성장 보호라는 이중 목표 앞에서 유럽 중앙은행의 소폭 금리 인상이 만병통치약이 아닌 하나의 태도였음을 시사합니다. 과하게 힘을 쓰지도 못하고 또한 그냥 손을 놓지도 못하는 유럽 중앙은행의 고심이 담긴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동맹 이민 공약 배후의 광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조작.

유럽동맹 이민망명 협약 22일 정식 발효되면서 유럽동맹의 이민 통제 정책이 엄격해졌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협약이 10여 년간으로 누적된 유럽 이민 문제 속에서 유럽 동맹의 의식 형태와 사회적 현실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동맹 내 이민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회원국 사이 행정 역량과 준비 상태의 격차까지 겹쳐 협약이 순조롭게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해당 협약 초안은 2020년 유럽동맹 집행위원회가 발의해 2024년 유럽의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에는 이민자의 생체 인식 데이터 수집 확인 강화, 유럽동맹 외부 국경 통제 강화, 제3국의 송환센터 설치를 허용해 불법 입국자를 처리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벨지크 싱크탱크 유럽정책센터는 이번 협약을 유럽동맹 이민 정책이 개방해서 통제로 선회한 전환점으로 규정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유럽 동맹의 정책 기조 변화가 자유주의 의식 형태가 이민 유입에 따른 각종 사회와 경제적 문제의 장기적인 고통 끝에 내린 현실적 타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2015년 유럽 난민들의 이민 위기 이후 유럽 동맹은 난민과 이민자를 주로 수용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난민과 이민 유입은 접수국에 막대한 부담을 안겼고 치안 악화와 현지인과의 일자리 경쟁 등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반이민 정서 확산 그리고 극우 정치 세력의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회원국은 이민 문제 대응을 위해 자국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세계관리 국제기구연구소의 김영 소장은 유럽 동맹 접경 국가들은 경제, 사회, 안보 압력이 생기면서 민중들은 이미 이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극우 세력이 초래한 지정학적 긴장감과 경제 둔화가 겹치면서 유럽 동맹은 이민 정책의 강화를 공동 추진했습니다. 북경대학 회풍산학원의 괴르하르트 슈펠 방문 교수는 불법 입국 이민자와 그들의 역내 2차 이동은 국경 검문 강화와 회원국 사이의 신뢰 저하를 초래했다면서 이번 협약은 역내 자유 이동이라는 유럽 통합의 핵심 성과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협약이 회원국 사이의 이민 정책 강화 합의의 산물이긴 하나 인도주의적 전통을 둘러싼 내부 논란은 여전합니다. 유럽정책센터는 협약에 전략적 오류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제3국과의 협약을 통한 통환 기제의 외부 위탁은 신청자 보호라는 유럽 동맹의 전통에 위배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슈펠 교수 역시 불법 이민 처리 외부화에 반대하면서 제3국 송환센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통제할 수 없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김명 소장은 유럽 동맹이 현실적 압박 속에 점차 강경한 이민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식 형태와 정치적 현실 사이에 고통스러운 역설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약이 유럽 동맹 각국의 이민 문제를 대응하는데 통일된 법적 구도를 마련했으나 실효적인 집행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못합니다. 첫째, 책임 분담에 대한 회원국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협약은 모든 회원국이 일정 수의 이민자를 직접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 기여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폴스카, 웬그리아, 슬로바키아 등은 유보적 입장입니다. 유럽 뉴스 웹사이트 설문에선 응답자의 약 35%가 이민 수용 규모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둘째, 상당수 회원국이 아직 협약 시행 준비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2024년 통과 당시 2년 유예기를 더 입법과 인프라 구축 시간을 줬으나 유럽동맹 집행위의 올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정보 시스템 구축과 행정 준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사 등에 따르면 신규 심사 절차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에서 기술적 난관에 부닥친 국가도 있습니다. 유럽 정책센터는 이번 협약 발효가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있습니다. 정기평가보고서를 정기 제출해야 하기에 올 10월 예정된 첫 번째 단계별 평가가 협약 실효성을 판단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염변의 창 프로입니다. 일전 돈화시 수리국과 중국철도그룹 밀국 대천수리중추공사 대상 경기처에서 연합으로 수리부문 안전생산 및 2026년도 홍수방지 응급훈련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응급훈련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대천수리중추공사의 방수터널 입구에 배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빗물이 방수터널 작업구역으로 억류하여 현장에서 철근을 묶던 삼일꾼 3명이 갇히고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매우 위급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홍수방지 응급 예비안은 즉시 가동됐고 구급보위팀, 기술방안팀, 종합조율팀, 긴급구조팀, 협조조사팀, 후방보장팀, 요런보도팀, 사후처리팀 등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즉시 구조작업에 투입됐습니다. 각 구조팀의 협동과 협력하에 갇혀있던 자급일꾼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되어 림시의 료소로 호송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긴급구조팀은 고인물을 뽑아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수위가 안정적으로 하강되게 했습니다. 돈화시 수리국 관련 책임자는 이번 훈련은 내용이 풍부하고 목적성이 강해 응급 예비안의 과학성과 조작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500대의 DD 청결 공유 자전거가 훈촌시에서

운영에 투입됐습니다. 훈촌 고속철도역에서 방금 역을 빠져나온 관광객들이 공유 자전거 정류장에서 코드를 스캔하거나 자전거 코스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길림시에서 온 관광객 리모는 코드를 스캔하면서 우리 가족은 이번에 특별히 훈촌에서 변경 유람을 하게 됐는데 역을 나서면 공유 자전거가 있어 택시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버스를 찾을 필요도 없다. 참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500대의 디디천길 공유 자전거는 관광객들의 유람 및 시민들의 수요에 정밀하게 접목시키고 도심의 중점 구역을 연결시켜 관광객과 시민들의 출행에 편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변경의 작은 도시에 친환경 활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현재 공유 자전거는 이미 훈촌 고속철도역, 룡달금거리, 발해고진, 워스토그 환락섬, 연변대학 훈촌 캠퍼스 남문, 세기광장 등 지점을 피복해 했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은 수시로 탈수 있고 쉬어둘 수 있는 친환경 출행을 할수 있습니다. 디디천길 연변 총대리 사철생은 향후 운영 가운데서 시민과 관광객의 출행 수위에 따라 주차장을 증가하고 운영 봉사를 보완하며 차량 배치, 점검 수리와 청결 사업을 잘하여 공유 자전거가 대중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여행을 돕는 민생 도구로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도 적십자회는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이해 대중들에게 응급구조 지식보급 활동을 펼침으로써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응급구조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날 안도현 적십자회 3.1군들은 인구 밀집 구역에 전시판을 설치하고 응급구조 관련 현수막을 곳곳에 걸었으며 선전책자를 나누어주는 등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응급처치, 재난예방 및 대피, 무상헌혈, 조혈모세포 기증 등에 대한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안도현 적십자회 자원봉사자들은 선전책자를 나눠주는 한편 대중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심정지,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구급방법, 상처처치 등 응급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등 일반적인 구조기술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시범했습니다. 3.1군들은 응급구조는 몇 초, 몇분 사이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기에 반드시 진지한 태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실제 조작을 통해 각종 구급방법과 기교를 상세하게 설명한 후 곧바로 실시해보도록 지도하면서 잘못된 동작은 즉시 시정해주었습니다. 안도현 적십자회 책임자는 앞으로도 인도적 봉사와 응급처리 보급 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쳐 적십자 정신이 사회 각계에 불이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하나의 습관이 자리 잡는 데까지 평균 66일이 걸린답니다. 좋은 습관과 건강한 멘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매일 꾸준히 조금 조금씩 쌓여가는 루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져 갑니다.

저 PD의 팬데이트. 네,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브레이크어웨이 노래로 시작을 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전제 대타로 친구가 아르바이트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친구가 일 너무 잘한다면서 저더러 스카우트하라는 겁니다. 친구는 굳이 싫다는데 말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일을 너무 또,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아무래도 친구 대타로 간 거니까, 친구한테도 영향을 끼치면 안 되고, 또 가게 입장에서도 또 괜히, 서툴게 또 하다가는, 오히려 장사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심성의껏 잘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드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네, 대타로 생긴 일, 이런 주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동료가 휴가를 내서, 동료의 맡은 업무를 도와줬는데, 저희 부장님께서 제가 더 일을 잘하는 것 같다면서, 네, 앞으로 그 업무는 저한테 맡겠습니다. 일복이 터진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뭔가 기분 좋으면서도 또 몸은 힘들어질 수 있는, 네, 그런 또 칭찬이죠. 네, 그래도 기운 내시고 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주제를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대학교 시절 기숙소에 친구 대신 수업에 가서 네 이제 선생님의 이름에 따라 네 등록을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목소리가 전혀 달랐는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경우 대학 시절 네, 볼수 있었죠. 네, 흔히는 아니고 가끔씩 이런 광경을 볼수 있는데 뭔가 이제 학생들끼리는 암묵적인 네, 또 지켜주는 그런 룰이었죠. 네, 하지만 또 가끔 이렇게 들킬 때도 있어요. 엄청 민망하고 또 네, 재밌었던 그런 추억거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 주제, 네, 대타면서 생긴 일 이런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이런 문자 보내줬는데요. 아, 친구 대신 면접에 갔다가 제가 합격한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도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뭔가 또 우연일 수도 있고, 네, 또 본인한테 딱 맞는 그런 직장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네, 일을 하면서 뭔가 기쁘고 또 보람차다고 느끼면 본인한테 딱 맞는 그런 또 직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조피디 FM 데이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기운 내시고,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또,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를 먹는다고 다 어른은 아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움직여라. 참으면 병되고 말 안 하면 모른다. 늙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초라해지는 것은 선택이다.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하루를 대하는 태도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고 사위는 아들이 아니다. 과거를 씹지 말고 미래를 설계하라. 자식은 내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다. 효도는 결국 셀프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네, 몇 가지 점들은요, 한 교수의 사이다 같은 명언입니다. 네, 나이를 먹었다고 다 어른은 아니다. 아마 이 말 뜻을 우리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딸이 아니고 사위는 아들이 아니다. 네, 보통 결혼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사위를 아들처럼 대하겠다. 그게 그렇게 말처럼만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천년의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작게, 행동은 빠르게, 관계는 편하게, 마음은 단단하게, 꿈은 크게, 하루는 소중하게. 가끔은 짤막한 이런 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가끔은 우울해 있는 분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할수록 조금 이런 힘이 되는 좋은 글들을 조금 많이 새겨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하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웃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참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믿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의심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마음을 닫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이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소품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신통방통하게 작게 생긴 남자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신통방통하게 길게 생긴 여자 이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1: 신통방통하게도 나는 이 여자의 마음을 통째로 잡고 있습니다.
2: 신통방통하게도 나는 이 남자의 몸통을 통째로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1: 신통방통하게도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있어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 몇 가지인데요?
2: 세 가지요.
1: 아, 첫째는?
2: 네, 첫째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다. 사실이죠, 사실, 사실.
1: 이게 틀리고.
2: 아니, 뭔데요?
1: 신통방통하게도 네. 공통점이 네. 하나는 싱겁고 하나는 역바르다.
2: 아이고, 뭐라고요? 둘째.
1: 네.
2: 언제나 항상 같이 다닌다.
1: 아, 같이 그냥 같이 쳐다보니까.
2: 그렇죠. 셋째.
1: 네, 셋째는
2: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네. 우리의 후배들을 키우고 있다.
1: 그래서 네. 오늘 우리가 후배 학생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2: 그렇죠.
1: 얘들아, 나오라.
2: 음악 네. 주세요.

0: 박수!
1: 들어가셨어요.
0: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게 바로 내가 키우는 영재들이요, 이게.
1: 네? 이쪽은 제가 갖고는 껍데기입니다.
0: 아들, 아무리 봐도 이쪽에 좀 내가 좀 보고 때도 쓰게 생겼네, 이게.
1: 에이, 길고 자른 건 대봐야 한다고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0: 아, 그 재단에 그 네. 속성이 뭐 어떤 것이 있죠, 뭐.
1: 아, 재담을 하려면은 예. 말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 노래도 잘해야 하고 오. 춤도 잘 춰야 하고 그렇지. 모방도 잘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
0: 내가 그런 속성들 미리 알고 네. 하나하나 다 준비시켰다, 이게.
1: 아, 그러셨어요?
0: 예. 예, 각설아, 야, 니부터 나와라. 각설아! 야야야야야야 그 머리도 이렇게 잘했고 아주 이렇게 각설이 모양 나왔는데 네. 여러분 앞에서 만담이든 재담이든 있는 그대로 길을 쫙 펼쳐봐 펼쳐봐 쫙
2: 여기서요?
0: 응 대담하게 바로 대담하게
1: 자 미래의 만담가 이민아양을 박수로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0: 여기가 중심이다 여기서 시작
2: 여러분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면 더 크게 네 하고 해주셔야죠
0: 아, 얘가 좀 여러분 하면 크게 예
2: 아니, 박수 여러분
3: 예
2: 준비되셨죠?
3: 예
2: 다 같이 두 손 들고
0: 손 들고 손 들고
1: 아니, 끝났어요?
2: 네.
1: 이 뒤에 뭐가 없어요?
2: 네. 쟤님 그때 더 하겠다는데 쟤님 나 하지 말라고.
0: 아이 시간이 없어 그랬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을까? 시간이 없을까? 그래. 이 가만 기다려.
1: 형제님 뭐하러 나오셨어요?
4: 아, 저 말 좀 하려고요.
1: 아, 말 좀 하려고요? 아니 근데 학생 이름이 뭐예요?
4: 안 듣기입니다.
1: 아니. 안 느껴요? 아니 남들이 학생을 뭐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4: 안 듣깁니다.
1: 내 목소리가 이렇게 큰데 안 듣긴다니 이게 말이 돼요? 어?
4: 안 듣긴다.
1: 아니 안 듣긴다니.

0: 이름이 원래 듣기라고요. 성이 안 쓰이고.
1: 아니 그러면 안 듣기?
0: 그러니까 안 듣기지.
1: 아, 아니 세상에 뭔 이름이 이렇게 희한한.
0: 듣기야 듣기야 듣기야. 선생님 인사해라. 경화 선생이다. 제라 말해 경화 선생.
2: 죄송합니다.
0: 이름이 뭐야?
3: 듣기입니다.
0: 안 듣기입니다.
1: 아 내가 미안해. 그래 그래 그런가.
0: 듣기야 집 가자 집 가자. 듣기야 듣기야.
1: 어머 남자가 울겠네요. 아니 근데
0: 이름이 그렇다 말이지.
1: 아니 근데 요새 부모님들은 왜 이름을 이렇게 에? 이상하게 짓는 건가요?
0: 그쪽에 있는 남자분이 별난 이름이 있어?
1: 아, 저희 팀에도 예. 이상한 이름 다 가진 학생들이
0: 나와,
1: 있어요.
0: 나와, 나와,
1: 자 나와주시죠.
4: 강아지
5: 양계장입니다.
1: 들으셨죠? 강아지 양계장.
0: 아, 얘가 이름이 강아지.
1: 예 강아지.
0: 강아지고 예. 너는 소위 양인데 양신

0: 맨날 송동편 사다 먹는 게 할머니들의 거짓말이요.
1: 맞아.
0: 미치면 판다, 분선을 판다, 빨리 와보셔. 이러는 게 장사꾼들의 거짓말인데.
2: 이 말 저 말 다 버리고 세상에서 여자들도 참 한심하다 이겁니다.
3: 저기는 무식이 없네. 이게 다 나오는데. 어? 빨리 나온다.

0: 남겨주오.
1: 잘한다! 잘한다! 이럴 때 잘한다! 잘한다! 시작!
2: 아니, 예, 그렇게. 뭐 하는 것입니까?
0: 아니, 나는 그냥 분위기 한번 띄워보려고 노래인데. 자, 여러분!
2: 지금부터 우리가 대담을 엮어드리겠습니다.
0: 자,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예.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거짓말을 아주 멋있게 한번 잘해보려고 합니다.
2: 아, 거짓말!
0: 예.
2: 거짓말 하면 그 속에 올인도 없죠.
0: 아니, 무슨 말입니까?
2: 우리 집은 거짓말 전문 상점이라고요.
0: 자, 이거 저희 집은 거짓말 전문 유한회사입니다.
2: 우리 집은 대대손손 거짓말 제조공사입니다.
0: 에헤, 저희 집은 거짓말 전문 특허까지 된 집안입니다. 그 거짓말은 뭐?
2: 그 거짓말은 다 우리가 지어낸 것입니다.
0: 아이고, 참나 오늘 상대 제대로 만났습니다. 아, 일단은 저는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2: 어떻게요?
0: 제가요, 지난번에 국수집에 국수 먹으러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글쎄 국수 두 그릇을 시켜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2: 그래서요?
0: 그래서 내가 후딱 따라가서 한 그릇 도와서 제 거 먹어줬어요.
2: 그까지 거 가지고 난 말이죠.
0: 예, 예.
2: 지난 여름에 삼해 도둑질을 갔었는데 삼해 한 주머니를 메고 도망을 치다가 얼마나 많이 쫙 미끄러 넘어지는 바람에 삼해가 목 넘게 졌지 모름.
0: 어머나. 아이 사람아. 아이 한 여름에 오르간판이 어디 있습니까? 오르간판.
2: 아니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까?
0: 돌아.
1: 여기 왜?
0: 가자.
2: 놀랐다야. 어때?
3: 노래방이 어디 있었까?
2: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
3: 그래. 공산당은 노래방도 모른단 말인가?
2: 노래방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반부패는 하도 알았겠다. 어때? 뭐 보니?
3: 빨리. 언제 알무대만이?
4: 정말
1: 저렇게 그 자잖아.
4: 모방 잘해요.
1: 모방 잘하죠.
4: 그렇죠.
1: 우리는 또 춤이면 춤입니다.
4: 오, 그러네요.
1: 갑니다.
4: 춤이야.
5: 아니 무슨 병이요?
6: 남들이 잘 되는 거는 죽어도 못 보는 병이 있습니다.
5: 그게 무슨 병입니까?
6: 질투병.
5: 아, 우리 함께 표현해 보자.
6: 했어?
5: 뭐냐? 청와대하게 붙었어.
6: 오, 이게 또 업무랑이야.
5: 우리가 하느냐? 공부로 한다 아무것도 제정신 없이 했대요.
6: 그 원래 어디 제정신 게 생겨서?
5: 무엇이야?
1: 잘했다. 잘했다.
2: 에구에구야야. 한꺼번에 이분들이 온통 여기서 체면에 채통에 다 이렇게 생겼구만.
1: 예, 체면에 채통 이게 무슨 어르신이신데요?
2: 이 사람아.
1: 예.
2: 이왕 대단 만나 홍보하러 나왔으면
1: 예.
2: 구수하게, 은근하게, 가볍게, 재밌게, 유창하게 해야지.
1: 예.
2: 지금 이게 무슨 판인가 이게?
1: 아니.

0: 말씀이신디요?
1: 정말이 아이 통하는 건구래.
0: 예.
1: 자, 어디 잘 들어보게.
0: 예.
1: 장으로 대담은 두 사람이 주고받는 것이요.
0: 예.
1: 만담은 혼자서 찍고 받고 하는 것이었다.
0: 예.
1: 그 레스 중에는 빨리 한 것도 있으며 늦게 한 것도 있고,
0: 예?
1: 빠름 속에 늦음이 있고 늦음 속에 빠름이 있고, 통통 출자는 치고. 자, 통자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0: 예?
1: 우리 말에는 통자 붙은 말이 많고도 많거니, 예를 들면,
0: 예?
1: 머리 아프는 두통, 이 아프는 신통, 배 아프는 복통, 다리 아프는 족통, 담배통으로 얼통을 치면 얼통 벌통이지만, 내 입이 아무리 나발통이라지만,
0: 예?
1: 우리 재난만담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이 판에,
0: 예?
1: 내 한마디 통소리는 고통스러워도,
0: 예?
1: 우리 전통 문화를 지켜가자 이겁니다.
0: 옳소.
2: 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만담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0: 한민족이 자기 언어 예술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민족 문화의 정취를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재난만담은 우리 민족의 언어 예술입니다.
0: 네, 그래서 오늘 어습들에도 약간 서툴들에도 이 아이들 데리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2: 네, 정말 지금 우리의 재난만담은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0: 네.
2: 여러분, 우리 재난만담을

0: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거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거라. 운명이 된다. 네, 결국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고 하니까 여러분 좋은 인생을 바꾸는 좋은 방향으로 잘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의 서윤옥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영혼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침체 속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유지하며 바람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침은 운명의 리듬이며 생명의 율동입니다. 그네의 높이는 일시적으로 힘을 주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로 매번의 끈기와 매번의 현실적인 노력은 모두 미래를 위한 에너지 축적입니다. 우리는 저조함을 피할 수 없지만 위를 향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고요. 가벼운 한 번의 도약일지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저조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번 흔들림은 기운을 모아 준비하는 전조곡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현재이고 날아오르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그네에서 점점 더 높이 흔들리고 점점 더 안정되게 살며 부침 사이에서 자신의 리듬을 찾아 자신만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세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받아들임, 변화, 놓아줌. 받아들일 수 없으면 변화하고 변화할 수 없으면 놓아줍니다. 삶은 모두 성장이며 성장이 곧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머니 속이 비어 초라함을 느끼는 궁색함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를 얻을 교만함을 이해하고 우물한 개구리의 근시안적인 시야를 상상하고 허세 부리는 자의 외곽 내요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무지, 편견, 허영심, 교만, 열등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지 않고요. 어둠에 의지하지 않고 속지 않으며 자신을 낮추거나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어느 단계의 계단까지 왔든 계단 위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내려다보고 계단 아래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스스로 만족하고 고개를 들면 열등감을 느끼지만 오직 평온한 시선으로 볼 때만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러러보지도 내려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인생의 높은 산과 긴 강을 지나가길 바랍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김순희 가수의 태평가.

저는 최근에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그가 말하길, 찍고 싶으면 찍고,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10년 후에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와 기술로도 지금의 당신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생활을 기록하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잘 찍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을 때가 아쉬운 겁니다. 네, 사진의 의미는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데 있답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사진들은 찍을 때는 별로라고 느꼈는데요. 네, 추억을 되짚어 볼 때 깊은 감회가 느껴지고 당시의 전경이 떠올라서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회상하며 감정의 공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대작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어머님들보다 우리 아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에이, 그 사진을 찍어선 뭐해?

예전에는 항상 세월이 길어서 뭘 해도 아직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죠. 시간이야말로 가장 냉정한 심판자라는 것을. 기록하지 못한 사람들과 일들은 결국 아쉬움으로 변한다는 걸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결국 잊혀지고 맙니다. 사람은 시간에 정말 무력하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자취를 선명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 과거의 나 자신,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변해버린 어린 시절 같은 것들요. 사진을 찍는 것은 지금의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그 방문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당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반복해서 보지 않아요. 70세의 당신 자신만이 그럴 뿐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사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잊지 않을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내렴수원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인생은 계절 따라.

당신이 점점 더 뛰어날수록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사실 사람마다 좋고 나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요. 단지 다른 주파수에 있고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네,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걸어가는 길이 더 넓어질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네 단어, 성실, 인내, 감사. 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을 바꾸고, 인내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꾸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간직합니다. 삶의 보상이 있다면 먼저 노력하십시오. 좋은 운은 모두 자신의 노력 속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철석 가수의 고향역 듣겠습니다.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먼저 로인과 바다의 작곡 23년 세 편의 단편과 열 편의 시를 처음으로 파리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4년에는 스케치풍의 단편 모음집 우리 시대를 출간을 했습니다. 1925년 10월 단편 소설집 우리 시대에서는 미국에서 출판이 되었죠. 그리고 1925년에는 파리에서 만나서 교류를 해온 스콧 피츠 제넬드에게 출판사 증년 10월에는 장편 소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를 출판을 하면서 일약 유명 작가로 되었죠. 전후에 파리와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각국 망명객들의 향락적인 풍속을 다룬 이 작품은 젊은이들의 애독서가 되었고 헤밍웨이는 잃어버린 세대의 대표 작가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래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0: 사실 로인에게는 투망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다. 소녀는 로인이 그것을 팔아치울 때의 일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들은 매일같이 이런 엉터리 같은 거짓말들을 주고받고 했다. 물론 수프도 남비도 생선도 없었다. 소녀는 그런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85이란 꽤 재수가 좋은 숫자야. 하고로이는 소년에게 말했다. 진짜로 내가 1000파운드가 넘는 놈을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거 좀 볼래? 저는 투망을 가지고 정월이나 잡으러 갔다 올게요. 그동안 할아버지는 문간에서 햇볕이나 쬐고 계세요.
1: 그래, 어제 신문이 있으니 야구 기사나 읽어야겠구나.
0: 하지만 소녀는 어제 신문이라는 것도 역시 거짓말이 아닐까 미심쩍기만 했다. 그러나 어쨌든 로이는 침대 밑에서 신문을 꺼냈다.
1: 베이커가 술집에서 이 신문을 주더라.
0: 하고 소년을 쳐다보며 로이는 변명적으로 설명했다. 정어리를 잡으면 돌아올게요. 할아버지 것과 제 것을 함께 얼음에 채워두었다가 내일 아침 같이 먹도록 해요. 제가 돌아오면 야구 얘기나 해주세요.
1: 양키즈 팀이 진리가 있어.
0: 그렇지만 클리블랜드의 인디언즈 팀이 문제일걸요?
1: 양키즈 팀을 믿어라. 아, 그 위대한 선수 디마지오가 있지 않니?
0: 암만 해도 디트로이트의 타이거즈와 클린블랜드의 인디언즈

렌즈가 모두 문제인걸요? 정신 차려. 그러다가는 신시내티의 레즈나 시카고의 화이트 삭스까지 문제가 되겠구나. 잘 읽어두셨다가 제가 돌아온 다음에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끝이 8호로 된 버너의 복권을 한 장 사드는 것이 어떨까? 내일이 바로 85일째 되는 날이잖니. 그렇게 할게요. 하고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의 고기 못 잡은 기록인 87은 어때요? 그런 일이 두 번이나 또 일어나겠니? 너 어디 85로 끝난 것 한 장 사올 수 있겠니? 그럼요. 그걸로 한 장 사오겠어요. 그래, 한 장만 사자. 2달러 50센트다. 그런데 누구한테 그 돈을 구한 다음? 그까짓 거 문제없어요. 2달러 50센트쯤이야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어쩜 나도 그럴 수는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돈을 안 꾸려고 하는 것이지. 한번 꾸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국어를 하게 될 테니까요. 우선 몸이나 녹이세요, 할아버지. 소녀는 걱정을 하며 말했다. 벌써 9월이에요. 9월은 큰 고기가 걸리는 날이다. 하고 로이는 말하였다. 올해는 누구나 다 어부 노릇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전 정어리 잡으러 갔다 올게요. 하고 소녀는 말했다. 소년이 돌아와 보니 로이는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고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소년은 낡아 빠진 군용 담요를 침대에서 벗겨가지고 의자 뒤로 로인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그 어깨는 이상했다. 아주 늙었지만 아직도 힘찬 기운이 넘치고 있었다. 목덜미도 아직 튼튼하고 이렇게 잠이 들어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있을 때는 상처도 주름도 그리 드러나 보이지 않았다. 샤츠는 누덕누덕 끼워서 마치 그의 돛과 같았고 기운 곳마다 빛이 비쳐 갖가지 음영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백발의 얼굴은 늙고 눈을 감고 있을 때의 얼굴에는 생기 없고 산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았다. 신문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위에 얹어놓은 팔에 눌리워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로인의 발은 맨발이었다. 소녀는 로인을 그대로 두고 나갔다. 얼마 후 다시 돌아와 보았을 때에도 로인은 아직 자고 있었다.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하고 소녀는 한 팔을 로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로인은 눈을 떴다. 그 순간 어딘가 먼 길을 갔다 돌아오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12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정보 생산 분야에서도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진행하고 리념 내용, 혁신 방법, 수단 등에 대한 혁신을 통해 긍정적 선전의 질과 수준을 뚜렷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확하고 권위적인 정보를 적시에 전파하지 않으면 허위적이고 왜곡된 정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으며 긍정적이고 올바른 사상 여론을 발전 강화시키지 않으면 소극적이고 그릇된 언론 관점이 기승을 부리며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류 매체는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진실하고 객관적이고 관점이 선명한 정보 내용을 적시에 보다 많이 제공함으로써 여론장에서의 주동권과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해야 합니다. 주류 매체는 여론을 과감히 선도하고 능란하게 완화시키며 원칙 문제에서는 추호도 모호함이 없이 기치가 선명하고 입장이 확고해야 합니다. 전 매체 전파가 법치 궤도에서 운영되도록 하려면 전통 매체와 신흥 매체에 대해 똑같은 기준으로 일체화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류 매체는 뉴스와 정보를 정확하게 적시에 발표해 기타 준법 매체에 뉴스와 정보의 출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 관리 능력과 관리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데이터 자원의 이용을 규범화하며 빅데이터를 비롯한 신기술에 따른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 전파 분야의 모바일화, 소셜화, 가시화 추세를 파악해 대외 전담파 론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 보다 많은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외 전파의 효과를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현재 리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중국을 바라보며 중국에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정도 대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주류 매체의 훌륭한 역사적 기회를 부여해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드높은 자신감과 열정으로 꾸준히 중국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며 우리나라의 종합국력에 부응해 국제적 담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요컨대 매체 융합 발전은 중대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춰 전국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정책, 자금, 인재 등 면에서 매체 융합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급 선전관리 부문은 관리 기제를 개혁 혁신하고 관련 정책과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매체 융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매체와의 교제 능력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화도 시키고 가벼운 운동도 할 겸 아이를 데리고 인근 놀이터에 자주 나갑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가 오직 놀이터에서만 놀고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러 간식을 사지 않기로 분명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도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기

못하듯 아이 역시 눈앞의 맛있는 간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약속마저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은 참새가 방앗간을 거저치나랴입니다. 자기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선조들이 전해준 속담들은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풍경을 비유로 삶의 깊은 교훈과 사람의 심리를 담고 있습니다. 참새는 본래 곡식을 좋아하는 습성을 지닌 작은 새인데 곡식이 가득 쌓여있는 방앗간 나풀 아무런 마음도 느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좋은 기회와 리익이 나타났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는 사람의 보편적인 심리를 잘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하고 소중한 기회가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게 되므로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지 못하듯 쉽게 기회를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인간 심리를 이 속담으로 표현하면 주변 사람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불어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평소 서서 일하시나요? 아니면 종으로 서서 일하는 것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은지 아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직장 내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보급되면서 서서 일하기가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서 일하는 것은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이며 특히 오랜 시간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직장인들에게 좋은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서 일하는 것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 사물을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좋은 점을 제공하긴 하지만 여전히 건강 위험을 동반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진짜 비결은 사실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앉아서 일하는 것의 건강 위험은 어느 정도일까요?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은 의학 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결과로 볼 때 장시간 앉아 있으면 신진대사율이 떨어져 비만,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에 충분한 지지력이 없어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해 척추 만곡 및 자세 불량을 초래합니다. 이는 만성 통증과 척추 변형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코 서서 일하는 것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것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그다지 좋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서 있는 시간과 심혈관 질환 위험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서서 일하는 근무 자세가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초래하는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 있는 시간을 늘리면 혈압, 인슐린 감수성, 중성 지방 수치 등 일부 대사 지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이러한 개선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추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하게 일하는 비결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최적의 직장 내 건강 효과를 얻으려면 앉아서 일하기와 서서 일하기를 번갈아 하는 모식을 채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높이 조절형 책상을 사용하면 근무자가 요연하게 자세를 바꿀 수 있어 장시간 앉아 있거나 장시간 서 있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적인 근무 방식은 정기적인 자세 변경으로 약 30분에서 60분 사이마다 앉기와 서기를 교체하고 간단한 휴식 시간 활동, 레하면 스트레칭, 짧은 걷기 등을 병행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더욱 개선하고 건강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평소 한숨을 자주 쉬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두 번째 내용은 한숨의 놀라운 건강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일에 지치고 마음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 갑자기 저도 모르게 휴 하고 길게 한숨을 내쉬는 경우 말입니다. 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어르신들이 한숨 쉬지 마. 한숨 한번 쉬면 가난이 3년간 지속된다. 한숨 쉬면 행운이 날아간다 등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과학연구들이 한숨의 오명을 벗겨주고 있습니다. 한숨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신체의 자가 조절 스위치로서 심각하게 저평가돼 왔습니다.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단몇 분간 의식적으로 한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뇌, 심폐기능, 혈관, 감정 등에 은근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한숨의 놀라운 효능이 발견됐는데요. 2023년 의학 잡지 세포의학 보고에 발표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정 조절과 불안 완화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상이나 다른 호흡법이 아니라 바로 한숨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건강한 성인 108명을 모집해 네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주요 호흡법과 마음 챙김 명상 등을 비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5분씩 지정된 호흡 연습을 하고 이를 28일간 지속했습니다. 각 참가자는 스마트 밴드를 착용해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고, 연습 전후로 자신의 감정과 불안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28일 후한 가지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호흡법을 사용하든 하루 5분만 호흡에 집중하면 불안이 즉시 완화되고 부정적 감정이 감소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방법 중에서 순환식 한숨이 기분 개선과 호흡 빈도 감소에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였으며, 심지어 마음 챙김 명상보다도 더 우수했다는 것입니다. 한숨의 또 다른 네 가지 숨은 장점입니다. 통증 완화 효과로 4분 만에 진통 효과를 일으킵니다. 폐기능 향상 효과로 폐의 탄력성을 회복시키고 수면 개선 효과로 신체와 마음을 모두 이완시킵니다. 그리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는데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네, 껍질에 반점이 생긴 달걀. 먹으면 안 될까요? 네, 달걀 껍질의 반점은 달걀의 안전성 및 영양과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달걀 껍질의 반점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암탈계의 식습관, 건강 상태 또는 유전적 요인 때문일 수 있거나 저장 및 운송 과정에서의 마찰이나 충돌 때문에 생길 수도 있으며, 보호가 어떤 원인으로 생겼던 달걀이 신선하고 반점과 함께 껍질에 금이 가지 않았으며 깨뜨렸을 때 노른자와 흰자가 정상 상태이고 이상한 냄새가 없으며 노른자가 퍼지지 않았다면 그 달걀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달걀 껍질에 반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걀의 외관, 냄새, 조리 후의 맛 등으로 신선도와 안전성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우년 5월 초사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가 2026년 제13차 시당위 상무위원회의를 소집사유했습니다. 연길 100대 우수 음식점 선정 활동이 가동되어 연길 음식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다각도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동북리그 식량 연변 쌍방향 교류로 스포츠 소비 활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6월 15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는 2026년 제13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산서 장치시 심원현 한탄광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학습했습니다. 또한 주안과 성급, 조급 차원의 2, 4분기 형식주의 정돈 및 기층부담 경감 전문 사업 기재 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하고 우리시의 관철 시달 의견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공산당 연길시 제17차 대표대회 소집 준비와 관련한 사항을 토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연길의 실제와 긴밀히 결부해 소방가스와 도로교통, 관광지, 양로봉사 등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전면 조사 사업을 전개해 각종 위험 요소와 잠재적 안전 위험을 초기 단계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홍수 방지와 재해 대비도 철저히 준비하고 특히 협소한 하천 구간과 도로 교량, 도시 저지대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조사와 정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군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단오절 기간 사회 전반의 안정을 담보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형식주의를 정돈해 기층 부담 경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0: 전형 사례를 기준으로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류사한 저급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업종별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주황 차원의 전문 사업 기재 보치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며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 두드러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문제 지적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상시적인 감독, 검사를 심도 있게 전개해 문제의 근원을 깊이 파악하고 정돈의 순환 체계를 확실히 구축함으로써 하나의 문제를 지정하면 하나의 분야를 정돈하고 하나의 영역을 규범하는 효과를 실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6월 15일 시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고 시당위석이며 시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주임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성당위, 조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전체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2025년 전시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사업 상황 보고를 청취했으며 관련 문건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기치를 높이 들고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인터넷상의 주류 사상 여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중대 주제 선전을 강구하고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과 중국 공농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기념 등 중요 시점에 온라인 선전 사업을 정성껏 추진해 당의 목소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 선전 브랜드 구축에 주력하고 뉴 미디어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군중들이 즐겨보고 즐겨 공유하며 즐겨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작품을 더욱 많이 선보여야 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과 현상을 함께 다스리는 원칙을 견지하고 여론 인도를 강화하며 여론 대응의 시기와 강도, 효과를 과학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인터넷 유언비어와 사이버 폭력, 팬덤 문화의 부작용, AI 기술 남용 등 군중들이 관심을 가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건전하고 청정한 인터넷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성과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며 연결에 좋은 니티즌 등 모범 사례를 적극 발굴 선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 제고를 견지하고 지능화 개조, 디지털 전환 정책 도구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신전자상거래 대회 등 플랫폼에 의거해 다국 간 전자상거래와 연결 특색 산업의 심층 융합을 적극 지원하고 대외 무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정무 발전을 가속화하고 한 가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데이터는 더 많이 움직이고 군중은 덜 뛰어다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건설, 공동관리, 성과 공유의 디지털 사회관리 체계를 적극 모색하고 스마트 도시와 디지털 향촌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 디지털 편민 장면을 더욱 풍부하게 함으로써 군중들이 정보화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당조는 인터넷 의식 형태 사업 책임제와 인터넷 안전 사업 책임제를 엄격히 시달하고 인터넷 사고 방식을 확고히 수립해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분야의 중대한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각 성원 단위는 전반 공면 의식을 강화하고 연석 회의 및 정보 공유 기재를 지달해 관리 연동과 집법 연동, 여론 공동 대응을 실현함으로써 재반 사업 임무가 실효를 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시급 관련 지도 일꾼, 시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성원 단위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올해 6월은 제25번째 전국 안전 생산의 달입니다. 주제는 모두가 안전을 말하고 모두가 응급 대응을 익혀 위험 요소를 조사 정돈하자입니다. 6월 16일 전국 안전선전자문의 날을 맞아 우리시는 청년광장에서 안전선전 활동을 열고 시민들에게 안전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양비가 활동에 참석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개의 안전선전 상담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사회일꾼들은 시민들에게 안전지식 수첩 등 선전 자료를 나눠주고 소방장비 사용법과 가스안전 조작 절차를 직접 시연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 겪는 안전생산 관련 문제에 대해 집중 상담을 진행하며 안전의식이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했습니다. 응급관리국 부국장 웅건화는 모두가 안전에 관심을 갖고 모두가 안전에 참여하며 모두

0: 누가 안전을 지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1: 일전 시 상무국에서 조치한 미식의 도시 연길 중국을 감동시켜 연길 100대 우수 음식점 선전 활동이 대중 음식점 탐방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주최 측 대표와 심사위원단 성원, 기관 기업 대표, 미식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탐방팀은 주요 참가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전문적인 시각과 대중의 체험을 바탕으로 연길 음식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다각도로 발굴했습니다. 대중 탐방원은 백년 돌솥밥, 큰머리 아저씨 닭발구이, 토도대회 명태집, 현시 소탕집 등 여러 음식점을 찾아 음식점 위생 상태와 식사 환경, 경영 규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대표 메뉴를 직접 맛보고 음식점의 발전 과정을 들으며 현장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홍보 영상을 촬영해 연길 미식 문화를 널리 알리는 가교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이번 탐방은 꼬치구이와 냉면, 불고기, 국밥, 비빔밥, 민속 간식, 커피 디저트, 맥주 안주 등 8대 음식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중 탐방원은 방문한 음식점마다 분위기와 특색이 뚜렷하게 달랐으며 맛과 인테리어 모두 각자의 매력을 갖추고 있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탐방 과정에서 상무, 시장 감독 관리, 소방 등 관련 부문 3열군들은 기업 자격과 소방 시설, 안전 관리 기준 등을 엄격히 점검하며 식품 안전 최저선을 확고히 지켰습니다. 이번 대중 탐방은 음식점들에게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무대를 제공했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연길 음식 문화의 깊은 저력을 발굴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연길의 미식 도시 브랜드를 더욱 널리 알리는 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0: 6월 13일은 2016년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날입니다. 연길 공룡 박물관은 백악기를 탐험하고 미래를 향해 과학을 배우다를 주제로 공룡과 무형 문화 유산의 만남, 특별 체험 학습 및 시민 참여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학생 30명이 참가해 박물관에서 공룡의 비밀을 탐구하고 지역 무형 문화 유산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소학생들은 먼저 5A급 관광지 조성 응원 서명벽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며 고향의 국가 5A급 관광지 조성을 응원했습니다. 이어 박물관 해설원의 안내에 따라 백악기 시대로 떠나는 과학 탐방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연길 공룡 화석의 발굴과 복원, 고고학적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고생물의 신비와 공룡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또한 상모춤 무형문화유산 미니 강연과 사진 전시를 관람하며 상모춤의 역사와 조선족 농경민속 문화를 배우면서 직접 상모의 긴띠를 돌려보는 체험도 진행했습니다. 찹쌀 반죽으로 공룡 되살리기 프로그램에서는 전통 찹쌀 반죽 공예 기법을 활용해 귀여운 미니 공룡을 직접 만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길 공룡박물관 연합봉사부 부장 무건은 공룡과학 지식과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을 결합해 학생들이 체험 속에서 공룡 문화를 이해하고 전통기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1: 6월 13일에 열린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제2라운드 경기에서 심양과 연변은 뜨거운 활력을 뿜어냈습니다. 심양 경기장에서는 짙은 연변의 민속 풍경이 펼쳐졌고, 연변에서는 열정의 동북리그, 즐거운 연변 소비행, 연길 만달, 백인 시식 관람 및 장터 판촉 행사가 열렸습니다. 두 지역의 따뜻한 교류는 동북축구의 열정과 정을 한껏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당일 4만여 명의 관중이 심양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가수 김용길이 신곡 전세계가 AI 열풍을 선보인 데 이어 대표곡 아리랑을 열창하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공연 마지막에는 동북 출신 가수 왕정정과 함께 대중곡을 합창해 관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연변 응원단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응원단은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명태를 손에 든채 열정적인 공연으로 연변팀을 응원했습니다. 이날 저녁 동북리그 연변 제2관람 행사가 연길 만달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백인 시식관람 구역과 주제 장터 구역 두 부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관람 구역에는 대형 LED 전광판과 전문 음향시설, 경기 주제 조명이 설치돼 경기를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100개의 관람석은 축구 팬들로 가득 찼으며, 팬들은 연변팀의 공격과 수비 하나하나에 환호를 보내며 축구와 생활 문화가 어우러진 뜨거운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0: 조지상터 구역에서 난 주내 여러 우수기업들이 연변 특산품과 지역 특색이 짙은 문화창의 상품을 한자리에서 전시 판매하고 시식 행사도 진행해 관람과 소비를 자연스럽게 연계했습니다.
1: 셀전 연대대학 부속병원은 비뇨기 외과와 신경의학중심, 뇌졸중중심, 안과중심의 일요일군들을 조직해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찾아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공익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검진은 연변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3년 건강연대 천일계획의 제46차 진찰로 우수 의료자원의 기층 보급을 확대하고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실천하는 한편 민족문화 수호자들의 로고에 경의를 표하려는 데그 취지를 뒀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연전병원은 민속원 종업원들의 연령 구조와 주요 건강 위험 요인을 고려해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와 동맥경화 검사, 경동맥, 추동맥, 쇄골 하동맥, 초음파 검사 등 백내장 조기 검진 등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다중질환 통합 검진 방식을 통해 현장 종사자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했으며 이번 활동으로 100여 명의 종업원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거국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왕신입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연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박소원이 인사드립니다.
1: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겠지요?
2: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거나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공유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3: 누구나 꼬마 선생님이 될수 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수 있는 무대입니다.
1: 많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 함께 좋은 성적을 따내볼까요?
0: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보다 더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풀이 죽고 자신에게 쉽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신이 내성적인 이유를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곤 하겠지요.
1: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일에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도 모르는 사이에 당당함을 지닐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자신이 내성적이라고

0: 해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네,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는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0: 평소 취약했던 일을 하면서 여러 일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는 보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1: 네, 그래요. 항상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외우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1: 그래요. 매일매일 외우기를 해야죠.
0: 외우기를 잘하려면 요령이 있어야겠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외우기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지고 있네요.
0: 저는 외우기를 할때 먼저 뜻을 잘 이해하고 집중해서 외웁니다.
1: 저는 일단 10번이고 20번이고 아주 숙련될 때까지 수없이 읽습니다.
0: 저는 먼저 5번 읽고 다시 외웁니다.
2: 네, 외우기를 할 때는 입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손도 쓰면서 외워야만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0: 네, 손으로도 외운다고요? 어떠한 방법인데요?
1: 많은 친구들은 외우기가 잘안 되면 부모님을 원망하잖아요.
0: 자신이 외우기를 못하는데 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가요? 내가 잘 집중해서 외운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닌가요? 제가 알것 같습니다. 왜서 부모님을 원망하는지. 우리 나쁘게 놔두셨다고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1: 딩동댕,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고 항상 남 탓하는 친구들이죠.
2: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머리를 나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우기를 하는 요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요?
1: 엄마, 엄마는 도대체 왜날 이렇게 머리 나쁜 애로 낳아주신 거예요? 밤새 외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시험도 망쳤어요. 에이, 짜증나. 나 이제 공부 안 할래요.
2: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답니다.
1: 석진이 녀석은 어제 하루 종일 팽팽 놀았는데 시험을 잘 보고 난이 모양이니 난 머리가 나쁜 게 틀림없어.
2: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박사들은 사람의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언어를 잘 다루는 지능, 숫자를 잘 다루는 지능, 또는 만들기를 잘하는 지능, 음악을 잘하는 지능,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지능,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지능과 같은 것들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외우지 못하는 것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1: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걸까요?
0: 그건 외우는 요령을 모르고 무턱대고 외우거나 집중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우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무지하게 잘 외우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 외우는 걸까요?
0: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는지 요령을 한번 알아볼까요?
1: 외운 것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해주거나 가르쳐 주세요. 남에게 한번 가르쳐
0: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를 내고

0: 네, 그래요. 손과 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는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3배나 더잘 외워진다고 하네요.
1: 셋째, 외워야 할 내용을 좋아하는 노래의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로 불려보세요. 잘 외워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잘 부르는 노래가 있겠지요?
0: 네, 우리 친구들은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1: 글쎄요. 내 친구들마다 들리겠지요. 복습을 많이 한 친구면 긴장하지 않을 것이고 평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을 많이 두려워할 거라 생각합니다.
0: 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고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복습을 많이 할수록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럼 우리 함께 시험 보란 테스트 해볼까요?
0: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 시험을 볼때 느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필을 쥐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듣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때가 되면 입맛이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둘째, 알고 있는 것도 시험지를 받고 나면 생각이 안날 때가 많아집니다. 셋째, 시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 시간만 되면 초조해집니다. 넷째, 시험을 보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마릅니다. 다섯 번째,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해서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이 다가오면 형편없는 성적을 받은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일곱 번째, 시험 볼 시간이 되면 항상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한 문제라도 답을 쓰지 못하면 다음 문제도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친구들, 방금 저희들이 아홉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체크한 데 따라서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서 두 개가 해당이 된다면 시험 불안이 거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3개에서 4개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때 남들보다 약간 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5개부터 7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네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면 많을 수 있겠지요. 어쩌면 학교 생활도 즐겁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4내지 10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이 매우 높아서 시험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평소에도 우울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0: 네, 친구들 어때요? 방금 아홉 가지를 얘기한 데서 우리 친구들은 몇 개가 해당이 될까요? 한 개에서 두 개는 거의 시험 불안이 없다고 할수 있고요. 세 개에서 네 개가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에서 일곱 개가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0: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보셨죠? 그럼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가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둘째, 공부가 안될 때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을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기에게 자꾸만 말을 해줍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지루한 내용일 때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려운 과제를 공부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거나 흥미를 가진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시간 졸음이 올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려가던 눈꺼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 할수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재미나는 공부방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2: 친구들 좋은 밤 되세요.
1: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1: 탐구 잡지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글,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통합 추진하자를 발표했습니다.
0: 각계소 민생 복지를 꾸준히 증진해 인민 대중의 안정된 행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국무원 제20차 전문학습을 주재했습니다.
0: 중국과 몽골 중대 협력 프로젝트인 울란바타르 주황 오염수 처리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6월 16일에 출판된 제12기 탐구잡지가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글, 교육과학기술인재 발전을 통합 추진하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총석이가 2012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기간 발표한 중요한 논술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글은 교육과 과학기술 그리고 인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강국,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을 건설하는 것은 내재적 일치성과 상호 지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계통적 관념을 강화하고 교육 우선 발전,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견제하며 인재가 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것을 견제하고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 제재와 기재의 일체화 개혁을 통합 추진해야 합니다. 이로써 과학기술 교육 흥국 전략, 인재 강국 전략, 혁신 주도 발전 전략이 효과적 연동을 실현하고 고품질 발전을 견인하는 승수 효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글은 과학기술과 인재에 대한 교육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이 상호 지지하며 학과의 고품질 발전을 견인하는 효과적 기재를 구축하고 대학 교육의 배치를 최적화하며 대학의 개혁 발전을 료형별로 추진해야 합니다. 직업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 혁신교육 방법을 동일적으로 계획해 혁신 인재 성장에 유리한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글은 포괄적 혁신을 받쳐주는 체제 기재를 구축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 효능을 제고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장의 통일적 지도 체제를 보완하고 국가과학연구기구 고수준의 연구형 대학 과학기술 선도기업의 역할과 배치를 최적화하며 각종 혁신 주체의 활력을 불러

0: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원천 혁신 역량 제고에 지속적으로 힘쓰는 한편 핵심 기술, 첨단 기술을 다그쳐 공략해야 합니다. 그는 규모가 방대하고 구조가 함대하며 자질이 높은 혁신형 인재 대우를 조속히 양성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인재 양성과 경제 사회 발전의 수요 간 적합 기제를 보완하고 국가 전략 인재 역량을 다그쳐 건설하며 기초 연구 인재 대우를 장대시키고 청년 과학 기술 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을 장려하고 실패를 너그럽게 포용하는 양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1: 습근청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에서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창밖에 푸른 나무와 잔디를 볼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공원을 찾아 산책할 수 있습니다. 천진시는 이미 포켓 공원 400여 곳을 건설했고 예전에 분산된 공원 구도를 전면적 보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인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18차 당대회 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시종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위치에 놓았습니다. 항상 민생을 염려하는 습근평 총서기는 각지를 시찰할 때나 중요한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대중들의 행복한 삶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총서기는 인민 대중 신변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잘 해결해 모두에게 더 많은 행복감을 주고 모두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가정마다 활기가 넘쳐야만 중국이라는 대가정이 갈수록 번성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우리나라 민생 보장은 안정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도시 신규 취업자가 루계로 6,200만 명을 넘었고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교육체계, 사회보장체계, 의료보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인민의 생활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기했습니다. 하나 또 하나의 실무적 정책과 조치는 민생 보장을 유에서 우수에로 단계적 승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15차 5개년 전망계획 첫 해에 각지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민생 복지를 꾸준히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도시 재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도시 노후주택 개조, 지역사회 건설, 도시 소규모 공공 개조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 더 많은 도시의 노후 공간을 민생 혜택의 새 공간으로 개선하고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중경시 구룡파구의 한 산업단지는 오랫동안 방치된 공장 구역이었으나 지금은 갱신과 개조를 거쳐 전 업종을 아우르는 문화체육 종합단지로 탈바꿈했으며 인근의 주민 4만 5천 가구의 혜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예술 공간과 고품질 음식점이 이곳에 새로 입주했습니다. 2027년까지 중경시는 노후 주택 단지 1,800개와 도심 마을 130여 곳을 개조할 계획입니다.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봉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보편적 양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보편적 육아 서비스와 육아 통합 서비스를 추진해 노인을 부양하고 어린이를 보육하는 서비스 체계를 부단히 최적화하게 됩니다. 련행성은 올해 보편적 보육 정원을 4,000명 추가하는 전제하에 주민들이 주택 단지 내, 직장 내, 문전에서 우수한 유아 서비스를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희성은 올해 130여 개 지역사회 내 양로시설을 신설하는 동시에 스마트 의료, 스마트 간호, 스마트 양로 등 실제적 적용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 보이는 문제는 대중이 가장 관심하는 민생 문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110만 개 이상의 의료보건기구가 도시와 농촌에 보급되고 81개 도시에서 밀접형 도시의료시설이

0: 집단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199개 현시와 구가 밀접형 현역의료공동체를 건설했습니다. 귀주성의 경우 밀접형 현역의료공동체는 관할구역 내 모든 향진보건소와 행정촌 보건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편 기층 요구에 따라 병원마다 임상, 관리 등 분야에 인력을 파견해 기술과 서비스 자원의 하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주성 전역의 기초의료 진료율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사소한 일이 없습니다. 올해 전국 일반성 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처음 30조 원을 돌파했고 교육, 사회보장, 취업, 보건건강, 주택보장 등 4개 분야의 지출은 12조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는 가운데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민생복지의 새 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1: 공무원이 6월 15일 조체의 기능구 전략 실시를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자는 주제로 제20차 조문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조문학습을 조제할 때 공무원 리강 총리는 조체의 기능구 전략을 실시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종료 지시 정신과 당정의 관련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학습하고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체의 기능구 제도를 갈증 보완하고 조체의 기능이 뚜렷하고 우세를 상호 보완하며 고품질적으로 발전하는 국토공간개발보호의 새 구도를 다그쳐 형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중대생산력의 포진을 힘입게 지원해야 합니다. 중국과학원 원사이며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연구원인 본굴짝이 해당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부총리 하리뽀, 료국종, 공우위원 심의금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설명과 교류 발언을 정치한 후 리강 총리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시작한 후 새로운 정세와 임무에 직면해 조치의 기능구 전략의 기초적 역할, 전반적 역량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조치의 기능구 전략 실시를 강화하며 못을 박는 정신으로 조속히 추진하고 관찰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두드러진 모순이 차근하고 조치의 기능구 전략의 효과적 관찰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치의 기능구 기획을 최적화하고 공간관리를 더욱 정확하고 세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의 전략적 수요와 지방의 발전 조건 사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고 과학적 평가를 기초로 조치의 기능 정리를 통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조치의 기능구에 적응하는 정책 제도 체계를 보완하고 각이한 지역의 차별화 협동화 발전을 인도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각이한 국가 전략에서 결정한 공간 발전 구도, 지역 기능과 실시 중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치의 기능구 전략과 기타 국가 중대 전략의 협동 중첩을 통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체 기능구 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여러 면과 관련되기에 전략 실시 기제를 한층 더 보완하고 각 부문 각제 협업을 강화하고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0: 공무원 리강 총리가 15일 오전 초청에 응해 외남 레민흥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근평 총석이 국가주석과 또롬 총석이 국가주석이 올 4월 회담을 통해 전략적 의의를 갖는 더 높은 수준의 두 나라 운명 공동체 구축과 관련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越남과 함께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지침에 따라 단결과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상호 소통과 연결, 무역과 투자, 에너지와 광산, 디지털 경제,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며 공동 발전과 번영을 더 잘 추진할 것입니다. 쌍방은 다자간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개방형 아시아 태평양 경제 건설을 추진하고 구축하며 자유무역과 경제 글로벌화를 수호해야 합니다. 레민흥 총리는 외남은 중국과 함께 고위층 대왕을 밀접히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다지며 경제무역, 인프라 건설,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의의가 있는 운명 공동체 건설에서 더 많은 실무적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려다고 표했습니다.
1: 전국 당건설 실무좌담회가 15일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석의 처석인 채기가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그룹 검사위원회석인 리희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18차 당대회의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어떤 장기 집권의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할 것이며 어떻게 장기 집권의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할 것인가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새로운 이념과 사상, 전략을 제시해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형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습금형 당건설 사상은 습금형 신시대 종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당을 강하게 하고 국가를 강하게 하는 데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장원한 지도적 의의를 가집니다. 회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준칙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이 사상은 당의 지도를 견제하는 것이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임을 확실하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당장의 집중 통일 지도를 견제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며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총괄로 삼는 것을 견제하며 당의 혁신 이론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정신력을 다지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강인한 당성을 단련하는 것을 견제하며 상하가 관통되고 집행력이 강한 조직체계를 건전히 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민족풍의 중심을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자질의 간부대우 건설을 견제하며 깊은 건설의 상시화, 장기화 추진을 견제해야 합니다. 오명한 규율로 전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며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 수 없으며 부패하고 싶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한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제도로 당을 다스리고 교약으로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며 당 관리와 건설의 총체적 책임 비행을 견제해야 합니다. 이 사상은 내용이 풍부하고 체계가 엄밀합니다. 한편 탄탄한 실천 기초, 심오한 이론적 뿌리와 뚜렷한 이론적 품격을 지니고 있으며 신시대 당 건설 실천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풍부해지고 발전할 것입니다. 회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관찰하는 것은 현재와 향후 한식이 전당의 중요한 정치적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원 간부들이 원작을 읽고 원문을 배우며 원리를 깨닫도록 조직적으로 추진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한층 더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해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와 해석을 전개하고 당원, 간부, 대중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선전해야 합니다. 더 깊고 실질적인 습금형 당건설 사상 학습 관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더 높은 기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로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재관사업을 참답게 전개해야 합니다. 석태봉이 회를 주재했으며 리서류의 료금국, 목공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항그룹 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기관, 조항조직부, 조항선전부, 조항당학교, 국가행정학원, 조항당사무원 연구원, 전국당건설연구회, 절강성 당위원회 조직부, 북경대학 관계자들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0: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광범위한 당원, 간부, 대중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 최근 조항조직부가 조항대리관리당비 중 4억 2,700만 원을 덜어내 7일 전야 방문위문활동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위문 대상은 공훈 영예 표창을 받은 당원, 생활이 어려운 당원, 로당원, 로간부와 열사 유가족, 공무 중 순직한 당원, 간부, 가족들입니다. 조항조직부는 정성을 다해 방문 위문 활동을 전개하고 실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각지 각 부문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각급 관리 당비에서 조속히 대응 자금을 마련하여 7일 전까지 위문 대상자들에게 전달되도록 보장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1: 농업농촌부의 15일 밀 기계 수확 진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 밀수확 진도는 90%에 육박하고 여름 파종도 고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름 곡물은 연간 식량 생산의 첫 시즌입니다. 여름 곡물 제일 생산 대속인 하남청에서는 8,500여만 무에 달하는 월동밀 수확을 전부 끝냈습니다. 올여름 수확기에는 수확 적기가 짧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남성은 린접 7개 성과 상호지원 협력 협의를 체결하고 자

0: 같이 보유 중인 콤바인 18만 5천 대를 토대로 협의를 통해 성외 콤바인 3만 대를 도입함으로써 기계수확 작업 수요를 전력 보상했습니다. 수확기간 엿새 내내 하루 수확 면적이 1,000만 물을 넘어 밀 한 토리도 놓치지 않고 창고에 들였습니다. 산동성 명진에서는 75만 무 월동밀이 기계수확 최종 공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갯날과 비가 오는 날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갓 수확한 밀 수분 함량이 높아져 고중 건조시설 반경 밖에 오지 필지에서 밀을 말리기 힘들어졌습니다. 현재에서는 오염에 처한 재래농가를 위해 긴급 기동 건조, 소량 보완 건조의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고 110여 개 농사 봉사 조직을 동원해 이동식 건조기를 싣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료동 작업을 펼쳐 조준 곡식에 곰팡이가 피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올해 여름 수확과 여름 파종 기간 일련의 고효를 장비가 생산 현장에 투입돼 작업질을 높였습니다. 안위성 회남에서는 파종기를 대폭 승격 교체하고 공기압식 정량 파종기를 보급해 파종 효율을 기존 기종보다 45% 향상시켰습니다. 올해 현재에서는 이 신형 파종기로 마른 땅에 직접 파종하는 기술을 보급해 논에 물을 채우는 과정을 생략하고 농지당 물 사용량을 약 30% 절감했습니다. 농업농촌부의 최신 농업 상황 조절 배치에 따르면 현재 전국 여름 파종 진도는 절반을 넘겼으며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문이 중점 업종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축 개조 공략 3년 행동을 가동했습니다. 2026년부터 철강, 전해 알루미늄, 시멘트, 석탄 발전 등 9개 중점 업종에서 전년적 개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동 계획의 요구에 따라 2028년 말까지 상술한 9개 중점 업종의 에너지 감축량은 표준 석탄으로 1억 톤을 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억 톤 이상에 달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에너지 효율과 탄소 효율의 수준을 최대한 제고함으로써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0: 좋은 당에서 올바른 지조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 사업을 전개한 이래 각급 교를 검사 감찰 기관은 당정의 결책과 보시를 참답게 관찰하고 일련의 지조관 편차 관련 사례를 엄숙히 조사 처리했습니다. 조항교를 검사위원회 판공청은 일전에 전용 사례 5건을 공개 통보했습니다. 하복성 한단시 정부 전 당조 성원이며 부시장인 임화산, 강서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 전 당조 성원이며 부총장인 왕성병, 사천성 반지화시 정부 원 당조 성원이며 부시장인 룡용, 광서장족자치구 레빈시 흥빈구 당연의 전석이 양첨재, 내몽골 교통그룹 요한회사 당연의 전 부석이며 총경리인 류항무 등은 권력 라며 지적 공정 전개, 교정을 어긴 채 부채를 늘리거나 투자를 유치한 문제로 인해 엄숙한 처리를 받았습니다. 지적관 편차 문제는 대량의 자원을 낭비하고 사업 발전에 영향을 주며 군중의 이익에 해를 끼치므로 반드시 단호하게 시정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과 지도 간부들은 전용 사례를 거울로 삼고 올바른 지속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제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을 전제하고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실적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각급 교류 검사 감찰기관은 엄격한 기소를 견제하고 지속관 편차 문제를 예의주시하며 감독과 규를 규법 집행을 강화하고 조짐과 경향성 문제에 대해 제때 일깨우고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규를과 규법 위반으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에 대해 엄하게 조사하고 배후에 바르지 못한 기품과 부패 문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용과 현행, 통보에 초점을 맞추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감독 직책에 입각해 새로운 관원이 옛 장부를 무시하고 규정을 어기고 투자를 유치하며 지적 공정을 버리고 고짓을 하며 군중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무시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하고 잘못을 끝까지 바로잡도록 해야 합니다.
1: 중앙기상대가 16일 6시 계속해

0: 대구 주황색 조기 경보와 강대류 날씨 황색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7일 8시까지 광동 서남부, 주강구와 그 동부 연해, 광서 동남부, 복근 동남부, 운남 동부 등 일부 지역에 큰 폭우 또는 특대 폭우가 예상되고 화북과 동북 일부 지역에도 폭우 또는 큰 폭우가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 일부에서 짧은 시간 내 강한 호우와 국지적 천둥, 번개, 돌풍 등 강대류 날씨가 예상됩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2026년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 주간 활동이 6월 15일 가동됐습니다. 이번 선전 주간 활동의 주제는 에너지 절약의 새 기점, 저탄소의 미래입니다. 활동 기간 공업 용역의 에너지 효율 향상, 건축 용역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절약형 기관 건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선전 활동을 전개해 전 사회가 함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에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0: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심수항 대외무역 컨테이너 물동량이 동기 대비 7.17% 증가한 1,432만 3천 개로 동시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심수항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항로는 280여 갈래로 전 세계 300여 개 항구를 연결하며 컨테이너 처리량과 전 세계 복사 능력 모두가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 항구 중 1위를 차지합니다.
1: 인력자원사회보상부에 따르면 2026년 국내 도시 대학 졸업생 합동채용 봄철 특별행사가 인공지능, 조공경제, 첨단제조, 디지털경제 등 중점 영역에 초점을 맞춰 2만 3천 회에 달하는 채용행사를 갖고 1,268만 천개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0: 금사강 상류에 위치한 화전 라와 수력발전소가 6월 15일 특대 댐 2기 패널 타설 작업을 순조롭게 끝냈습니다. 이는 관련 수력발전소 주체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음을 뜻합니다. 전 용량 가동 이후 해당 발전소의 평균 발전량은 90억도에 달해 470만 가구 이상의 연간 전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 동풍 상업 우주 혁신 시험구에서 력검 1호 요14 운반 로켓이 6월 15일 오전 11시 44분 길성 고해 상도 07C 04등 위성 8개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진입하면서 발사임무는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0: 당면 신강에 재반 대형 목장들이 여름철 목장 이동 고봉기를 맞이한 가운데 수백만 마리의 소와 양, 말들이 봄철 목장을 떠나 고산 여름 목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계절 따라 사용하는 목초지는 여름철 가축을 살찌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지대 목초지의 복원에도 유조합니다. 여름철 목장 이동은 6월 말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중국과 몽골 간 중대 협력 프로젝트인 몽골 울란바타르 주황 오염수 처리 공장이 15일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민생 공정이자 친선 프로젝트인 해당 공장은 양국 정상의 당부와 양국 인민의 기대를 안고 두 나라가 서로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고, 양국 친선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 표준과 중국 기술을 적용한 이 프로젝트는 몽골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선진적인 오염수 처리 시설입니다.
0: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15일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이슬람 의회 다수 의원이 이란과 미국 간 양해 각서 문안에 동의했다며, 이는 이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할 때 대한 미국의 진정한 의지를 시험하는 실질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알렉치 외무장관은 15일, 이란과 미국은 양해 각서 작성 작업을 끝내고 일부 조항은 당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나머지는 19일 양해 각서 서명 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6일 새벽 이란 선박 여러 척이 미국 해상 봉쇄 구역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양해 각서 문안에 핵 문제 세부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양해각서 서명 이후 60일 이내에 핵 문제 그리고 상응하는 제재 해제에 대해 별도의

0: 또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호르무즈 해협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19일 완전 개방할 것이며 그때 가서 미국과 이란이 양해 각서에 공식 서명하고 협의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국제 유가가 15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의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4.13달러 내린 80.75달러로 장을 마감했고 하락폭은 4.87%입니다. 그리고 올 8월 인도분 런던 브렌트유는 4.16달러 내린 배럴당 83.17달러로 장을 마감하고 하락폭은 4.76%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박민걸, 강설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 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닌 하나의 태도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유럽 동맹 이민 공약 배후의 곤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1: 학습은 성장 진보의 계기. 청년은 정处于 학습의 황금 시기. 인내바 학습作为 주요 任务. 作为一种 责任, 一种 精神 追求, 一种 생활 방식.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4개혁명은 우리 당이 역사의 주기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답이라는 데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글은 석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신중국 창건 초기에는 류청산, 장자선 등 사건을 처리하고 개혁개방 후에는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을 시종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부패 변질 방지 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부패 징벌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화할 것을 제기하는 등 부패 척결에 주력해 왔습니다. 18차 당대회 후 우리 당은 전례 없는 용기와 정력으로 당을 전면 엄하게 다스리고 자기 혁명을 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당의 자기 정화, 자기 보완, 자기 혁신, 자기 향상을 위해 일련의 제도 규범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일곱 가지 현상 등 당의 형상과 위신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당과 대중 간, 간부와 대중의 관계를 심각하게 해치는 두드러진 문제 비추어 우리는 엄격화를 주요 기조로 감독과 규율 집행, 문책을 강화하고 관건적 소수를 중점적으로 들어줌으로써 우리 당을 더 강력한 당으로 건설했습니다. 특히 우리 당은 극약 처방으로 병을 고치고 강력한 제도로 부패를 다스리는 결단력과 뼈를 깎아 독을 제거하고 독사에 물린 손목을 서슴없이 잘라내는 용기를 가지고 확고부동하게 호랑이와 파리, 여우 잡기 작전을 펼쳐 당과 국가와 군대 내부에 존재하는 심각한 우환을 제거했습니다. 세계 수많은 집권당 중 우리 당처럼 대규모로 강도 높게 꾸준히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당은 드물 것입니다.

0: 일부 사람들은 서방의 다당 눈번 집권, 삼권 정립을 스스로 썩은 살을 도려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과감한 자기 혁명.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당은 휘황한 성과를 거뒀으며 당 내외와 국내외로부터 많은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비방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박수 가채 속에서 자신을 망각하지 말고 자기 혁명 정신을 더 잘 발현해야 합니다. 전당 동지들은 영원히 자기 혁명 정신을 유지하고 전면적인 종엄치당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정치적 자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엄격함이 이미 재교도에 들어섰고 엄해질 대로 엄해졌다는 정서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최근 잇따라 조사 처리된 중대한 사건과 중요한 사건들로 볼 때 우리는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을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고둔히 추진해야 합니다. 중앙위원회 동지들과 당의 가급 지도 간부들은 명석한 두뇌로 전당의 사상과 조직, 작품과 청렴 등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봐가며 문제를 정시하는 용기와 칼날을 내부로 돌리는 자각성을 가지고 당의 자기 혁명을 추진해야 합니다. 병이 들면 제때 치료하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받아야 하듯이 어떤 문제든지 누구에게 문제가 발생하든지 처리가 필요한 문제를 단호히 조사 처리해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침해하는 요소와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바이러스를 끊임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탈취하고 당의 집권 기반을 침식하며 사회주의 국가 정권을 뒤흔드는 자와 당내에서 정치 조직, 소집단, 리익 집단을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단호하게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요컨대 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평안한 시기에도 닥쳐올 위험을 생각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당이 늙어 생기를 잃고 병든 것은 아닌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당이 겪은 시행착오와 굴곡을 잊어서는 안 되며 현실에 안주하면 안락 속에 죽는다는 국내외 정치사가 주는 심각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며 자체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제때 엄격히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정사를 망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자기 혁명으로 위대한 사회 혁명을 선도하고 위대한 사회 혁명으로 위대한 자기 혁명을 추진해 당이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역사적 행정에서 시종 굳건한 영도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후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역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닌 하나의 태도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해석과 설명.
1: 6월 11일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3대 핵심 금리를 모두 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예금 제도 금리는 2.2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2023년 9월 이후 첫 금리 인상으로서 1년간 이어져온 금리 안정기 국면을 타파하게 됩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중동전쟁이 통화 팽창 압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관련 위험과 유로존 중기 전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의 금리 인상 결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유럽중앙은행이 통화 팽창 완화와 성장 보호 사이에서 다시 한번 전자의 무게를 실었음을 의미합니다. 금리 소폭 인상을

것은 통화 팽창 기대 심리의 고착화에 대한 경고이고 또한 2022년 당시 대응이 늦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입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인상형 통화 팽창에 대한 금리 인상의 억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이 정책은 정치적 시장적 신뢰의 틈바구니에서 유럽중앙은행이 어쩔 수 없이 취한 선택인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은 두 차례 에너지 위기를 연이어 겪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폭발한 후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발을 뺀 데다 완화적 통화 팽창이 겹치면서 유로존 연간 물가 상승률은 8.4%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2022년 7월부터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섰고 2023년 9월 예금 금리는 4%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통화 팽창이 둔화되자 유럽중앙은행은 2025년 6월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으나 올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폭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에너지 시장이 재차 요동쳐 유럽의 짧았던 물가 안정 국면이 중단됐습니다. 전쟁 폭발 100일 만에 유럽 동맹이 에너지 분야에서 지불한 추가 금액은 620억 유로에 달합니다. 유로존 통화 팽창은 연초 2% 목표권에서 급반등해 5월 3.2%까지 올랐고 핵심 통화 팽창도 2.5%로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과 달리 이번 중동 전황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에서는 유럽이 공급처를 교체해 위기를 모면하기도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이 장기적으로 고공행진할 경우 유로존 경제 전망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이후 유럽 동맹은 넥스트젠 유럽 동맹 계획하에 8천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회복을 도모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성장세를 꺾어 유로존 GDP 성장률은 2022년에 3.5%에서 2023년에 0.4%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2024년 내지 2025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중동 전황의 여파로 기대치는 다시 하향 조정됐습니다. 2026년 유로존 GDP 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가을에 1.2%에서 0.9%로 낮아졌습니다. 내부적 영향으로 볼 때 이번 금리 인상은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이미 위축된 투자와 소비를 더 억제할 것입니다. 외부 환경으로 볼 때 유로존 경제는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아 대외무역 규모가 연간 경제 총량의 절반에 림박하며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성장과 수출 수익성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내후 외환의 상황은 통화 팽창 방지와 성장 보호라는 이중 목표 앞에서 유럽 중앙은행의 소폭 금리 인상이 만병통치하기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동맹 이민 공약 배후의 광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조작.

유럽 동맹 이민 망명 협약 22일 정식 발효되면서 유럽 동맹의 이민 통제 정책이 엄격해졌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협약이 10여 년간으로 누적된 유럽 이민 문제 속에서 유럽 동맹의 의식 형태와 사회적 현실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동맹 내 이민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회원국 사이 행정 역량과 준비 상태의 격차까지 겹쳐 협약이 순조롭게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해당 협약 초안은 2020년 유럽 동맹 집행위원회가 발의해 2024년 유럽의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에는 이민자의 생체 인식 데이터 수집 확인 강화, 유럽 동맹 외부 국경 통제 강화, 제3국의 송환센터 설치를 허용해 불법 입국자를 처리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벨지크 싱크탱크 유럽정책센터는 이번 협약을 유럽 동맹 이민 정책이 개방해서 통제로 선회한 전환점으로 규정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유럽 동맹의 정책 기조 변화가 자유주의 의식 형태가 이민 유입에 따른 각종 사회와 경제적 문제의 장기적인 고통 끝에 내린 현실적 타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2015년 유럽 난민들의 이민 위기 이후 유럽 동맹은 난민과 이민자를 주로 수용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난민과 이민 유입은 접수국에 막대한 부담을 안겼고 치안 악화와 현지인과의 일자리 경쟁 등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반이민 정서 확산 그리고 극우 정치 세력의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회원국은 이민 문제 대응을 위해 자국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세계관리 국제기구연구소의 김영 소장은 유럽 동맹 접경 국가들은 경제, 사회, 안보 압력이 생기면서 민중들은 이미 이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극우 세력이 초래한 지정학적 긴장감과 경제 둔화가 겹치면서 유럽 동맹은 이민 정책의 강화를 공동 추진했습니다. 북경대학 회풍산학원의 괴르하르트 슈펠 방문 교수는 불법

입국 이민자와 그들의 영내 2차 이동은 국경 검문 강화와 회원국 사이의 신뢰 저하를 초래했다면서 이번 협약은 영내 자유 이동이라는 유럽 통합의 핵심 성과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협약이 회원국 사이의 이민 정책 강화 합의의 산물이긴 하나 인도주의적 전통을 둘러싼 내부 논란은 여전합니다. 유럽정책센터는 협약에 전략적 오류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제3국과의 협약을 통한 통한 기재의 외부 위탁은 신청자 보호라는 유럽 동맹의 전통에 위배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슈탈 교수 역시 불법 이민 처리 외부화에 반대하면서 제3국 송환센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통제할 수 없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김명 소장은 유럽 동맹이 현실적 압박 속에 점차 강경한 이민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식 형태와 정치적 현실 사이에 고통스러운 역설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약이 유럽 동맹 각국의 이민 문제를 대응하는 데 통일된 법적 구도를 마련했으나 실효적인 집행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못합니다. 첫째, 책임 분담에 대한 회원국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협약은 모든 회원국이 일정 수의 이민자를 직접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 기여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폴스카, 웅그리아, 슬로바키아 등은 유보적 입장입니다. 유럽 뉴스 웹사이트 설문에선 응답자의 약 35%가 이민 수용 규모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둘째, 상당수 회원국이 아직 협약 시행 준비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2024년 통과 당시 2년 유예기를 더 입법과 인프라 구축 시간을 줬으나 유럽 동맹 집행위의 올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정보 시스템 구축과 행정 준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사 등에 따르면 신규 심사 절차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에서 기술적 난관에 부닥친 국가도 있습니다. 유럽 정책센터는 이번 협약 발효가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기 평가 보고서를 정기 제출해야 하기에 올 10월 예정된 첫 번째 단계별 평가가 협약 실효성을 판단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석화 작사, 황경하 작곡,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결 융합매체 중심 APP, 엔지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칭팅 FM 라디오 앱을 내려받으시고 엔지 종합광播 차우샹위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두 APP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배웠던 노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황혼의 노래 준비됐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2번입니다. 윤영민 한동예 작사, 리룡파 작곡, 리단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황혼의 노래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2-62번, 792-62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할 노래입니다.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자꽃 음막구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1절부터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감자꽃 하얀 꽃. 아, 내 엄마의 꽃. 아, 내 엄마의 꽃. 아, 엄마 얼굴이. 아, 엄마 얼굴이 저절로 떠오른다네. 저절로 떠오른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산향길 가다가 감자꽃 보면, 산향길 가다가 감자꽃 보면, 내 엄마 생각이 저절로 나네. 내 엄마 생각이 저절로 나네. 조용한 웃음에 말수 적어도, 조용한 웃음에 말수 적어도, 마음속에 큰 사랑 품고 계셨네. 마음속에 큰 사랑 품고 계셨네. 아래 후렴구는 1절과 같습니다. 아, 감자꽃 하얀 꽃. 아, 내 엄마의 꽃. 아, 엄마 얼굴이 저절로 떠오른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석화 작사 황경하 작곡 용정문화관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입니다. 아래는 1절부터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 고향길 향길 빨래야 됩니다. 근데 어머님들 고향길 합니다. 그리고 고향길 가다가 다가 역시 빨래합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 보기엔 기엔 역시 빨래해야 됩니다. 보기엔 아닙니다. 보기엔 수수한 빨래합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태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석화 작사, 황영하 작곡,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래는 반주에 맞춰서 1, 2절 불러보겠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2절의 후렴구 반복되는 부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1, 2절만 해보겠습니다.

0: 네, 노래하마다 오늘 석화 작사 황영하 작곡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 함께하는 사이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이 시간 계속해서 또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12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정보 생산 분야에서도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진행하고 리념 내용, 혁신 방법, 수단 등에 대한 혁신을 통해 긍정적 선전의 질과 수준을 뚜렷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적이고 왜곡된 정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으며 긍정적이고 올바른 사상 여론을 발전 강화시키지 않으면 소극적이고 그릇된 언론 관점이 기승을 부리며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류 매체는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진실하고 객관적이고 관점이 선명한 정보 내용을 적시에 보다 많이 제공함으로써 여론상에서의 주동권과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해야 합니다. 주류 매체는 여론을 과감히 선도 하고 능란하게 완화시키며 원칙 문제에서는 추호도 모호함이 없이 기치가 선명하고 립장이 확고해야 합니다. 전 매체 전파가 법칙 궤도에서 운영되도록 하려면 전통 매체와 신흥 매체에 대해 똑같은 기준으로 일체화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류 매체는 뉴스와 정보를 정확하게 적시에 발표해 기타 준법 매체의 뉴스와 정보의 출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 관리 능력과 관리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데이터 자원의 利用을 규범화하며 빅데이터를 비롯한 신기술에 따른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 전파 분야의 모바일화, 소셜화, 가시화 추세를 파악해 대외 전담파론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 보다 많은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외 전파의 효과를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현재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중국을 바라보며 중국에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정도 대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주류매체의 훌륭한 역사적 기회를 부여해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드높은 자신감과 열정으로 꾸준히 중국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며 우리나라의 종합 공력에 부응해 국제적 담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요컨대 매체 융합 발전은 중대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춰 전국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정책, 자금, 인재 등 면에서 매체 융합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급 선전 관리 부문은 관리 기제를 개혁 혁신하고 관련 정책과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매체 융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매체와의 교제 능력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금춘 작사, 최동혁 작곡의 단오 명절 흥겨워라를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먼저 로인과 바다의 작가 헤밍웨이의 창작 초창기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밍웨이는 1923년 3편의 단편과 10편의 시를 처음으로 파리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4년에는 스케치북의 단편 모음집 우리 시대를 출간을 했습니다. 1925년 10월 단편 소설집 우리 시대에서는 미국에서 출판이 되었죠. 그리고 1925년에는 파리에서 만나서 교류를 해온 스콧 피츠 네 번째 시간입니다.

0: 사실 로인에게는 토망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다. 소녀는 로인이 그것을 팔아치울 때의 일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둘은 매일같이 이런 엉터리 같은 거짓말들을 주고받고 했다. 물론 수프도 남비도 생선도 없었다. 소녀는 그런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85이란 꽤 재수가 좋은 숫자야. 하고 로이는 소년에게 말했다. 진짜로 내가 1000파운드가 넘는 놈을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거 좀 볼래? 저는 투망을 가지고 정월이나 잡으러 갔다 올게요. 그동안 할아버지는 문간에서 햇볕이나 쬐고 계세요.
1: 그래, 어제 신문이 있으니 야구 기사나 읽어야겠구나.
0: 하지만 소녀는 어제 신문이라는 것도 역시 거짓말이 아닐까 미심쩍기만 했다. 그러나 어쨌든 로이는 침대 밑에서 신문을 꺼냈다.
1: 베이커가 술집에서 이 신문을 주더라.
0: 하고 소년을 쳐다보며 로이는 변명적으로 설명했다. 정어지를 잡으면 돌아올게요. 할아버지 것과 제 것을 함께 얼음에 채워두었다가 내일 아침 같이 먹도록 해요. 제가 돌아오면 야구 얘기나 해주세요.
1: 양키즈 팀이 진리가 있어?
0: 그렇지만 클리블랜드의 인디언즈 팀이 문제일걸요?
1: 양키즈 팀을 믿어라. 아, 그 위대한 선수 디마지오가 있지 않니?
0: 암만 해도 디트로이트의 타이거즈와 클린블랜드의 인디언즈가 모두 문제인걸요?
1: 정신 차려. 그러다가는 신시내티의 레즈나 시카고의 화이트삭스까지 문제가 되겠구나.
0: 잘 읽어두셨다가 제가 돌아온 다음에 말씀해주세요.
1: 그런데 끝이 8-5로 된 번화의 복권을 한 장 사두는 것이 어떨까? 내일이 바로 85일째 되는 날이잖니.
0: 그렇게 할게요.
1: 하고
0: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의 고기 못 잡은 기록인 87은 어때요?
1: 그런 일이 두 번이나 또 일어나겠니? 너 어디 85로 끝난 것 한 장 사올 수 있겠니?
0: 그럼요. 그걸로 한 장 사오겠어요.
1: 그래, 한 장만 사자. 2달러 50센트다. 그런데 누구한테 그 돈을 구한담?
0: 그까짓 거 문제없어요. 2달러 50센트쯤이야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1: 어쩜 나도 그럴 수는 있을 거거든요.

아니요. 그렇지만 내가 돈을 안 꾸려고 하는 것이지. 한번 꾸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국어를 하게 될 테니까요. 우선 몸이나 녹이세요, 할아버지. 처녀는 걱정을 하며 말했다. 벌써 9월이에요. 9월은 큰 고기가 걸리는 날이다, 하고 로이는 말하였다. 올해는 누구나 다 어부노릇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전 정어리 잡으러 갔다 올게요, 하고 소녀는 말했다. 소년이 돌아와 보니 로이는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고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침대에서 벗겨가지고 의자 뒤로 로인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그 어깨는 이상했다. 아주 늙었지만 아직도 힘찬 기운이 넘치고 있었다. 목덜미도 아직 튼튼하고 이렇게 잠이 들어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있을 때는 상처도 주름도 그리 드러나 보이지 않았다. 샤츠는 누덕누덕 끼워서 마치 그의 돛과 같았고 기운 곳마다 빛이 비쳐 갖가지 음영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백발의 얼굴은 늙고 눈을 감고 있을 때의 얼굴에는 생기 없고 산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았다. 신문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위에 얹어놓은 팔에 눌리워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로인의 발은 맨발이었다. 소녀는 로인을 그대로 두고 나갔다. 얼마 후 다시 돌아와 보았을 때에도 로인은 아직 자고 있었다.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하고 소녀는 한 팔을 로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로인은 눈을 떴다. 그 순간 어딘가 먼 길을 갔다 돌아오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의 서윤옥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영혼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침체 속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유지하며 바람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침은 운명의 리듬이며 생명의 율동입니다. 그네의 높이는

일시적으로 힘을 쏘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로 매번의 끈기와 매번의 현실적인 노력은 모두 미래를 위한 에너지 축적입니다. 우리는 저조함을 피할 수 없지만 위를 향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고요. 가벼운 한 번의 도약일지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저조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번 흔들림은 기운을 모아 준비하는 전조곡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현재이고 날아오르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그네에서 점점 더 높이 흔들리고 점점 더 안정되게 살며 부침 사이에서 자신의 리듬을 찾아 자신만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머니 속이 비어 초라함을 느끼는 궁색함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불을 얻을 교만함을 이해하고, 우물한 개구리의 근시안적인 시야를 상상하고, 허세 부리는 자의 외곽 내요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무지, 편견, 허영심, 교만, 열등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지 않고요. 어둠에 의지하지 않고 속지 않으며 자신을 낮추거나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어느 단계의 계단까지 왔든 계단 위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내려다보고 계단 아래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우러러 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스스로 만족하고 고개를 들면 열등감을 느끼지만 오직 평온한 시선으로 볼 때만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러러 보지도 내려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인생의 높은 산과 긴 강을 지나가길 바랍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김순희 가수의 태평가.

저는 최근에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유 후억을 되짚어 볼 때 깊은 감회가 느껴지고 당시의 전경이 떠올라서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회상.

일들은 결국 아쉬움으로 변한다는 걸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도 점점 힘이 내렴 소원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인생은 계절 따라.

당신이 점점 더 뛰어날수록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사실 사람마다 좋고 나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요. 단지 다른 주파수에 있고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네,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걸어가는 길이 더 넓어질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네 단어, 성실, 인내, 감사. 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을 바꾸고, 인내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꾸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간직합니다. 삶의 보상이 있다면 먼저 노력하십시오. 좋은 운은 모두 자신의 노력 속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철석 가수의 고향역 듣겠습니다.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一天，我发现自恋资格都已没有，只剩下不知疲倦的肩膀，担负着简单的满足。

0: 8: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现在是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是凌晨两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凌晨3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当你总感到失望，对于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唱。

0: 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